0: 7월 31일 폭염 속에서 맞이하는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죠. 첫 곡은 허혜경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살레시어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 상처 같은 말을 내뱉고요. 또 예쁜 말을 찾아 헤매요. 한숨 같은 것을 깊게 내뱉고 또 가만히 눈을 감고 괜찮다고 되네요. 그렇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습니다. 어우, 이 노래 가사 너무 좋은데요. 살다 보면 그래요. 맞아요. 여러 사람이, 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말이 상처라고 생각 안 하고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사랑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런 말들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긴 하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지나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마주하는 것. 그것이 또 가장 짧은 길이 아닐까. 어느새 7월의 마지막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아직 여름은 한창 남아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초복도 지냈고 중복도 지냈고 대설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더위를 견딜 만한 힘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계절은 그냥 건너뛸 수 없잖아요. 살아내는 거니까요. 오늘은 7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작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에, 많이 썼다.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 라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F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반가운 금요일이에요. 출첵 빵톡 해주시고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고요. 듣기 모드로도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의미 있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영님도 어서 오세요. 7월의 마지막 날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란다고 따뜻한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김정배님도 최진숙님 류하느님 모두 모두 어서 오십시오. 천전 오늘 은빛스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창가. 웃고 살기에도 참 바쁜 세월입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웃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더위 때문이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까지 뜨거워지지는 않았는지요. 좋은 말만 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죠. 때론 말로 누군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흔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죠. 그러나 펜보다 말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살게 해주니까요. 차가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친 마음에도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푸른 나무 한 그루,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저녁 하늘의 노을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 바라본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깃들지요.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를 떠나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숲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은 잠시 잊고 있던 우리 마음의 속도를 찾아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만 품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힘들게 지내는 이웃에게도 마음을 내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올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는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좋은 말로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까요.

인생의 가치는 가격표로 매길 수 없다. 프라이스 태그 제시 제이였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격표로 매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웃고 살기에도 바쁜 세월, 좋은 말만 해도 부족한 시간,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사랑만 해도 모자란 우리의 인생인데요. 이 7월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7말 8초 휴가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휴가 기간에는 또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잖아요. 또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머무르면서 사진만 남기지 말고요. 그 고마움도 함께 마음에 담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머문 자리가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 그게 자연에게 주는 예쁜 사랑의 인사일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공감해보는 공감 100배. 들어오셔서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의 공감 100배 주제를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휴가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숨은 명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아는 또 쉼의 비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나만 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런 숨은 명소 한 가지씩 살짝 한 가지씩만 들고 와주시면 오늘의 공감 100배가 풍성할 것 같고요. 당첨자분에게 물론 선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보테니컬 아트 그림 그리는 날이에요. 7277님. CPBC 방송 들으면서 무궁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어우, 무궁화 너무 좋죠. 야, 이 무궁화 그리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최진숙님, 모두 7월 한 달 수고하셨고요. 8월도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하트를 하트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662님, 7월의 마지막 날 오늘 퇴근 후 엄마랑 동생이랑 삼청동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한강 구경 가기로 했어요. 삼청동 우리 동네 옆인데. 오, 별이 보이면 좋겠어요. 별이 보일 것 같은데요. 오,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요. 박보검의 별보라 가자 들려드릴게요.

박보검 별 보러 가자.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이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8월 10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모스틀리 첼로 페스티벌 인서울 2016 패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원하시는 분은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첼로 해주시면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상숙님, 8월 1일은 저희 남편 알봉수 축일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봉을 하고 왔지요. 아들은 어린이 미사에 반주하는 날이고 저는 간식 만드는 날이고 토요일은 성당에서 행복한 오후가 될 것 같아요. 어우, 이게 바로 또 우리 휴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기분일까요? 간식을 만들면서도 왠지 쉼을 취하는 편안한 쉼이라는 거 꼭 어딘가 가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숙님. 오늘의 공감 100배. 내가 꼭 여기 가면 참 진짜 쉰다는 느낌. 숨은 명소, 장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숙님처럼 간식 만드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모두 저마다 다를 것 같은데 한 가지씩 들고 공감 100배 오세요. 추억의 노래 두 곡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노래 신청하신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3922님이 듣고 싶어하는 나훈아 기장 갈매기. 5153님이 신청하신 조정현 슬픈 바다 두 곡 듣고 오늘의 공감 100배 만나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는요. 나를 쉬게 하는 숨은 명소는 네모다. 나만 알고 있는 숨은 명소는 네모다. 이곳은 정말 나를 쉬게 해줘요. 나만 알고 싶지만 오늘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해지는 곳, 나만의 숨은 명소는 네모다. 네모 상자들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은요. 내 마음이 쉬어가는 숨은 명소는 네모다. 아, 나만 알고 싶은데. 그렇지만 오늘만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나를 가장 쉬게 하는 곳 이곳은 네모다. 여러분이 마음이 먼저 찾아가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사람, 아니면 힘들 때마다 나를 쉬게 해주는 장소, 아니면 휴가 때 여기 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나만 아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들고 찾는 작은 카페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만의 또 추억이 깃든 시골 할머니 때, 아니면 차 안에서 혼자 듣는 참 좋은 오늘의 음악. 나를 가장 쉬게 하는 곳은 네모다. 나만의 숨은 명소는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칸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2440님,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 자비의 성전이랑 평화의 전당을 추천합니다. 피정이 절실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피정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내일 모레 1일 피정 갑니다. 하루라도 피정할 수 있어 감사드리죠 라고 하셨는데, 아, 또 이렇게 또 성지도 나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우, 좋은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만의 교구에 있는 특별한 숨은 명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7231님은 요 대구의 보물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해가 질 무렵 안지랑골로 안일사 올라가는 산길로 가보세요. 와, 여긴 진짜 숨은 명소 같아. 잘 들으세요. 대구의 보물이래요. 해가 질 무렵 안지랑골로 안일사로 올라가래요. 안일사를 지나 비파산 전망대를 가는 길은 조금은 가파르지만 충분히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올라가고요. 전망대에 오르면 드디어 대구의 보물을 볼 수 있어요. 대구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많은 빛들이 바로 대구의 보물이거든요. 간단한 간식도 준비하시면 행복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다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와, 이거 좋은데요. 7131님. 아, 우리 지역의 보물을 또 소개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0756님은요. 제가 아는 명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지 참 신기해요.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하셨어요. 혹시 0756님의 명소는 성경 아닌가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많아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저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또 조율이 필요하죠. 한영의 조율 들려드릴게요.

한영의 조율.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백. 오늘은요, 나만 알고 싶은 명소, 나를 가장 쉬게 하는 곳은 네모다.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요, 오래 나에게 기억에 남는 곳, 그리고 여긴 꼭 한번 가보세요 하고 추천하고 싶은 장소도 좋을 것 같고요. 힘들 때마다 내가 찾는 나만의 쉼터도 좋습니다. 나를 쉬게 하는 숨은 명소는 네모다. 지도에도 당기지 않는 여러분만의 명소 만나볼게요. 8508님은 저는 원주에 살아요. 배론 성지, 그 중에서도 로사료 성모님 동산이 추천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좋죠. 저도 배론 성지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우, 너무 좋아요. 5153님은요, 정동진 헌화로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며칠 휴가를 갈까 하는데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해안로 드라이브 할 때 자주 들었던 노래도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오늘 잘 들으시면서 여기 가야 되겠다 하는 곳에 찜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정배님은 나만 아는 숨은 명소는 안면도 성당이다. 여기 좋죠. 신부님 강릉도 좋아요. 아, 저만의 최고의 피정 장소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신부님 강릉까지 좋아요. 와. 8894님은요, 강원도 영월 울 친정집 집 앞 개울가 추천한다고 했어요. 뼛속까지 시원해진다고. 저만의 시골집 계곡이 진짜 알려지지 않은 명소입니다. 결혼 32년 차 휴가 때마다 친정

산지 계곡으로 휴가 갑니다라고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떠나신다고요? 좋으시겠어요. 저희 오라버니도 최근까지 영월에서 사셔갖고 저도 그 계곡 알아요. 버풍산 근처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저희 오라버님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또 가보고 싶은 그런 계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군간백배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명소, 나를 쉬게 하는 곳은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칸 만나고 있습니다.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징검다리 여름.

징검다리 여름, 파트리샤 카스의 라메르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공감 100배,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명소, 나를 가장 쉬게 하는 곳은 네모다 라는 그 네모칸 만나고 있죠. 최은철님은 전남의 담양에 있는 영산강 발원지 가마골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준비하면서 애청합니다. 가마골, 어휴, 뭐 드실 건데요? 고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기시고 돌아오세요. 어, 이번 주에 휴가 가시는 분이 꽤 많네요. 제 주변에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지정환님, 저는 친정이 옆동이에요. 흐흐. 결혼 23년 차인데 늘 친정 옆에 살아요. 그냥 발길에 닿는 곳은 친정 거실. 가면은 아빠가 쿠션을 주시고 쇼파를 내어준답니다. 그리고 차와 간식을 서빙해주고요. 크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정아님의 또 숨은 명소는 친정 옆동인 거죠. 어, 너무 좋지 않나요? 가면은 쿠션까지 쇼파까지 내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남편 알퐁소 축일 축하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축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이혜경님께서는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빵똑 가족들 다가오는 8월에도 모두 건강하게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빵똑 가족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이 충분히 여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 쉼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주말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에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여러분 기다릴 거예요. 아침 9시 여러분 만나요. 끝곡은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은 관객의 기대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품의 분위기와 줄거리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본편을 보고 싶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7월은 올여름 무더위의 예고편일 뿐이라는 무시무시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절은 그럴 수가 없죠. 하터 된 줄라인가요? 7월보다 더 더운, 뜨거운 곧 8월이라는 본편이 시작되는데요. 결말은 예상되지만 7월에 괜찮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좀 더 힘을 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D장조 켈번호 13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이 명랑한 곡으로 시작합니다. 오자 세이지가 지휘한 미토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희유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그런 음악, 뭐 무슨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회합이 있을 때 그에 앞서서 연주하게 되는 가벼운 음악, 디베르티멘토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디장조였고요. 케일번호 136, 디베르티멘토 중에 제일 유명하죠? 1악장 알레그로, 오자 세이지가 지휘한 미도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인데요. 이 미도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ATM의 그 디렉터였던 최초의 이제 회장이었던 요시다 히데카즈가 이제 이 오케스트라를 인하우스 오케스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제네럴 디렉터가 바로 또 오자 세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활동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7월 31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미혜 씨 출석해 주셨고요. 김양 씨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꽃, 너무나 예쁜 유럽인 것 같은데요.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고요. 박정현 씨,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8월의 더위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주문처럼 외워야겠어요. 때로는 그 주문 이렇게 외우면 이게 자주 요 약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란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즈가 있는 날이죠. 귀 쫑긋하고 대기 중. 그렇습니다. 11시 후에 퀴즈 또 있으니까요. 퀴즈 카페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나비엔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KT, 키움증권, KT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0: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Carlos Gardel의 Por una cabeza, 간발의 차이로, 아, 마두 하나 차이로, 이 경마 용어죠. 아, 내가 걸은 말이 마두 하나 차이로 막판에 치다니,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 슬퍼하지만 또 그래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러면서 또 이 주인공이 아, 이 경마를 못 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트럼펫의 바초 플로레스인데요. 바초 플로레스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출신의 아주 국제적인 명성의 또 트럼페터이고요. 기타에는 헤수스 빙기뇨 곤살레스. 빙기뇨는 이제 이게 별명입니다. 빙기뇨라는 뜻은 펭귄입니다. 헤수스 빙기뇨 곤살레스가 기타를 연주한 버전으로 또 함께 아주 독특한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2037 쓰시는 분, 명동 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병원 정기검사 투어를 하느라 시간이 없네요. 짬을 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온 유클 들으며 힘을 내요. 으쌰으쌰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또 정기검사 잘 하시고 또 즐겁게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2037 쓰시는 분 정말 저는 그 스페인 우승 마치신 것 때문에 잊혀지질 않아요. 그 번호가. 하여튼 놀랍습니다.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박정현 씨, 카를로스 가르델의 간발의 차이는 경마에서 말머리 하나 차이로 우승할 때 간발의 차이로 우승했다고 하니 경마를 직접 보면 두 마리 말이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온 듯 보이겠어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간발의 차이 원래의 뜻은요, 머리카락 한 올 차이를 뜻한다네요. 야, 그래도 그것도 요즘에는 다 그 이 영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올 차이도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재진 씨 CPBC빵 토크창 역시 굿굿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경량 씨 아름다운 목요일 박수 많이 치고 왔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무슨 공연인가요? 자, 하여튼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작품 67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빠르고 생기있게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시단조 운명 작품 67 가운데 1악장 알레고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이 곡 들으시니까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이제 또 바이로이트 복귀해서 금년 이제 오프닝 콘서트 베토벤 그 나인 심포니도 지휘를 했고 또 이 링 시리즈 지휘하고 있죠. 라인골트 또 이 발키레 뭐 시크프리트 또 신들의 황혼에 이르기까지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또 멋지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리엔지는 나탈리 슈티츠망이 이 원래 콘트랄토인데 지휘도 너무 잘하죠. 맡고 있고 아주 뜨거운 박수를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리엔지는 원래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공연하지 않는 그런 레퍼토리인데 초기작인데 이번에 한번 또 넣어서 아주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고 그 이 뭐 클라우스 마켈라 같은 핀란드 지휘자들이 대단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성 지휘자 억사나 리니프 요 억사나 리니프 이제 우크라이나죠. 억사나 리니프는 근데 이번에 또 지휘를 맡아서 아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또 여성 지휘자로서 그 나탈리 슈티츠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훌륭하게 지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한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주 개성 있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의 선물. 다른 방송국에서는 이 기름을 드리는 데는 없을걸요. 올리브오일. 자,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자, 기름 부은자가 될 수 있는 좋습니다. 자, 막스 리히터의 Recomposed, 그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서 여름 이 3, 그러니까 Summer 3가 되겠는데요. 그 여름 3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제가 그 Etoile du Présent 해가지고 그 파리 오페라의 에투알인 별인 이 박세은 씨가 지금 예술연당 오페라 극장에서 그 세계적인 그 에뚜알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A 프로그램 제가 봤는데 그 수요일 날 그때 On the Nature of Daylight 빛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그 곡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이 있었는데 무용은 블루앤 바티스토니하고 폴 마르크가 이제 이 임무를 쳤고 안무는 데이비드 도슨, 음악이 바로 막스 리히터의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곡들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바로 막스 리히터의 이 비발디 사계 여름 3악장을 바이올린 다니엘 호프 그리고 안드레 드 리더가 지휘한 콘체트하우스 카모오케스터 베를린이 연주하는데 이 3악장이 아주 막 여름에 그 꽝꽝꽝하는 그 뭐 이 우박, 뭐 번개, 천둥 뭐 이런 것이 막 다 펼쳐집니다. 함께 좀 시원하게 즐겨볼까요?

막스 릭터가 다시 리컴포즈 됐다는 것은 이제 재작곡, 뭐 재창작 이렇게 되겠죠. 아주 그 역동적인 안토니오 휘발디의 곡을 4개의 여름 사막장을 이렇게 그 막 신바람나게 연주할 수가 있을까.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그리고 안드레 데 리더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감모오케스터 베를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베를린에 가면 이제 콘체르트하우스가 있죠. 거기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의 또 그 악장이 김수현 씨잖아요. 한국 사람. 또 아주 멋지게 악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실내 관현악단 감모오케스터가 또 연주를 함께한 버전이었습니다. 자, 이재진 씨 막스 리히터 와 좋은데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막스 리히터 음악 집중해서 더 집중해서 들어보기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윤누구 씨가 마리아 슈나이더도 유크레 항구에 모셔온다면 재밌을 듯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오늘 마리아 슈나이더는 일찍이 결정해서 보러 갑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마리아 슈나이더 그 빅밴드 그 독일 이제 빅밴드잖아요. 그 아 진짜 저도 프랑크푸르트 이 빅밴드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 근데 저는 이제 체홉의 연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해서 충북 도립극단하고 국립 이 극단하고 함께 이제 올리는 명동예술극장에서 오늘 그 차이가 갈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밖에 티켓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정해가지고 사가지고 오늘 저는 마리아 슈나이더를 포기하고 갈매기를 갑니다. 자,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기름을 주는 곳은 없죠. 유능구 씨. 저희는 이 올리브오일 기름을 여러분께 선물 드리면서 유경랑 씨가 건강도 챙겨주는 유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유경랑 씨가 다녀온 것이 금호 영 오디세이 연주였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연주에 참 많이 하는 금호 아트월 연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향구 주인공은 바리톤 러시아의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입니다.

드미트리 흐브라스톱스키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면서도 러시아 음악을 알리는 일을 평생 자신의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2004년에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독창회를 연 최초의 성악가가 되었는데요. 특히 전쟁 시절에 러시아 노래를 새롭게 선보인 공연은 러시아 전역에 큰 울림을 전하죠. 그에게 이 음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고향의 음악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러시아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를 러시아에 소개하는 일에도 힘을 씁니다. 2006년 흐바라스토옵스키와 친구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조스미아, 르네 플레밍, 엘리나 가란차, 요나스 카우프만 등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러시아 청중들을 만나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러시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알렉산드르 니옙스키 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러시아의 국가훈장 가운데 하나인 조국 공로 훈장을 받으면서 예술가로서의 업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 드미트리 흐브라스톱스키가 그 당시 이제 뭐 2004년 이 붉은 광장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런 그 곳에서도 이런 공연들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때 이제 첫 번째 레퍼토리를 부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예브게니 거르벤코의 유지미냐, 날 기다려줘, Wait for me, 이 곡이 되겠는데요. 이 곡을 또 윤은구 씨가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들어볼 텐데,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톱스키, 그리고 칸스탄틴 아르벨리안이 지휘한 모스크바의 노바야 오페라, 새로운 오페라라는 뜻입니다. 노바야 오페라 오케스트라 스타일 오브 파이브, 이 민속 악단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Chorus, 러시아 내무성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디미트리 휘바라스톱스키는 2015년 뇌종양 진단을 받습니다.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하고 치료에 전념했고요. 그는 병마 앞에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시 무대에 올랐고 그 모습을 지켜본 관객들은 더 큰 박수로 그의 노래에 화답했죠. 2017년 6월 오스트리아의 그라펜에게서 열린 공연은 그의 마지막 콘서트가 됐는데요. 이미 병세는 많이 악화되었고 그는 끝까지 노래했고 무대는 변함없는 박수갈채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던 그에게 노래는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고 음악은 병마와 싸우게 한 가장 큰 힘이었는데요. 결국 2017년 11월 22일 55세를 일기로 아주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는 흐바라스톱스키. 그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유해를 러시아 모스크바와 고향 크라스노야르스크 두 곳에 나누어 안치해달라는 뜻을 남겼는데요. 평생 러시아 음악을 사랑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도 끝까지 또 조국을 품었던 그다운 선택이었죠. 오늘 끝곡으로는 그가 또 이 좀 젊은 시절에 녹음했던 주세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가운데서 이 제르몽으로 나오죠. 뿌라시 꼬메운 안젤로, 내게는 천사 같은 딸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 비올레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이중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리톤 드미트리 후바라스톱스키가 조르조 제르몽, 그리고 소프라노 마리나 레베카가 이 비올레타 발레리, 그리고 스페란자 스카푸치가 지휘한 비나 슈타초퍼 오케스터, 빈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이 곡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주세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뿌라시 꼬메운 안젤로, 내게는 천사 같은 딸이 있어요. 자, 이러면서 조르조 제르몽 역을 부른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또 비올레타 발레리 역의 소프라노 마리나 레베카, 스페란사 스카푸치가 지휘한 비너슈타 소퍼 오케스터, 빈 국립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실황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상당히 그 느리게 연주하는 버전이었고, 이때 이미 안 좋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까 그 2004년에 모스크바 이제 레드스퀘어 그 붉은 광장에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독창회를 연 최초의 성악가가 이제 호세 까레라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 드미트리 바라스톱스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케스트라하고 한 또 공연은 1992년에 호세 까레라스가 7월 4일에 했었고, 또 루체노 파바로티는 1997년 9월 7일 날 제가 이제 거기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공연을 했고, 흐바라스톱스키하고 네트레코는 2013년 6월 19일에 또 붉은 광장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흐바라스톱스키가 메트 오페라에서 2017년 그가 세상을 떠난 해에 5월에 또 막 리골레토 꼬르티자니를 부르면서 마지막 공연을 또 해서 사람들이 놀랐던 적이 있죠. 자,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7: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6: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7: 뭐라고요?
6: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앙리베티의 세시봉. 와우. 자, 기타의 비렐리 라그렌,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닐스 해닝, 오르스테트, 페더르센. 이게 다 혼, 이 사람 혼자 이름입니다. 닐스 해닝, 오르스테트, 페더르센 이고요. 더블 베이스 드럼의 앙드레 세카렐리. 이 앙드레 세카렐리, 제가 보니까 그 드럼 솔로도 아주 그 훌륭하게 하는 게 또 그 여러 동영상으로 여러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앙드레 세카렐리. 자, 7월 31일 금요일 장혜빈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자, 박정현 씨가 2부의 첫 곡 제목처럼 멋져요. 세시봉 1번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경랑 씨 재즈바 느낌이라고. 또 가끔 이런 또 약간의 일탈, 즐거운 일탈도 해봅니다. 정수란 씨, 후반기 공연장들 프로그램들을 보니 정말 좋은 공연이 많던데 너무 비싸서. 그렇죠. 다 갈 순 없고 골라야 하는데 뭘 해야 하나 진짜 고민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유능구 씨, 갈매기는 여러 차례 보았지만 마리아는 단 한 번 첫 내한이니까요. 마리아 슈나이더. 근데 또 이 갈매기 충남 도리극단 버전으로 보신 적은 없을걸요. 그래서 이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전혀 다른 또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오늘 7월 31일 7월의 끝날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에어비앤비 코리아 키움증권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30 1악장 안단테 감상하셨습니다. 플룻의 프랑수아 라자레비치였는데요. 이 프랑수아 라자레비치는 프랑스의 플루티스트이자 백파이퍼인데요. 아주 그 전통 음악 그리고 유럽의 고음악들 굉장히 그 바로크 음악 특히 그 스페셜리스트이고 레 뮤지시앙 드 상 줄리앙 2005년에 창단했는데 여기에 이제 디렉터 예술 감독이자 리더로서 또 활약을 하고 있죠. 그와 함께 또 합시코디스트 장 롱도 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장 롱도는 이제 뭐 오르간도 연주하고요. 합시코드 프랑스의 또 멋진 아티스트였고 자, 이 곡을 들으실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플루티스트 김유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인데요. 플루 수석으로 재직 중이고 리차드 이가 뭐 그야말로 영국의 이 또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이 듀오 리사이틀이 펼쳐집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데요. 1030번 바흐 작품 번호 32, 33, 34, 35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자, 이 공연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식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8월 한 달은 11시 30분에 시작한 일감을 맡았어요. 박정현 씨. 오늘 미리 가보려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 잘 하셔서 아주 보람 있는 그런 8월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순환 씨, 유빈님 리사이틀 티켓 이벤트 끝났나요? 아니, 오늘까지 봤습니다. 이 곡 들으니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프란츠 슈베르트의 4개 앵펑듀즈 큰 곡, 작품 142, 도이치번호 935 가운데서 4번 F단조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언제나 조용한 강자, 퀘벡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4개 엔프롱듀 즉흥곡 작품 142, 도이치번호 935, 예, 4번 F단조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피아니스트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정말 그 이 투명한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퀴즈 카페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왕이 되기 전 왕위를 이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왕이 아닌 황제면 황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화에서는 공주를 구하는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과 황태자는 음악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샤를 트레네는 샹송의 황태자로 불렸고요.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은 1950년대 고전 뮤지컬 영화로 테너 마리오 란사가 칼스버그 왕국 황태자의 목소리로 등장합니다. 클래식에서는 치코프스키 발레의 백조의 호수의 시그프리트 이것이 등장하고요. 버로진의 오페라 제목에도 이거르 이것이 들어갑니다. 또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는 칼라프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유명한 인물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이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1번 어린 양, 2번 어린 스님, 3번 어린 신부, 4번 어린 왕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양, 2번 스님, 3번 신부, 4번 왕자. 여러분이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샬르 트르네의 라메르 바다, 마크스 라베가 보컬을 부르고요. 팔라스트 오케스터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레베진노의 오지로, 백조의 호수, 스완 레이크 작품 20, 차이콥스키 번호 12, 이막의 10번 이센. 이 쉐나 하면은 이게 이제 정경이라고 불리죠. 정경 모데라토, 샬르 디투아. 올해 또 내한합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와 함께 오케스트라 생포닉 드 몽레알,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지그문트 롬버그의 The Student Prince, 황태자의 첫사랑, 이런 제목으로, 멋진 제목으로 번역되었죠. Drink, drink, drink. 자, 이 마셔라 마셔라. 자, 테너 호세 까레라스가 부릅니다. 사이먼 리가 지휘한 런던 뮤지션스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알렉산더 버러

진의 프린스 이거르, 그냥 이거르, 이거르 공, 폴로베치안 댄스, 폴로베치안의 춤 감상하시겠습니다. 네메이아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예테보리 심포니 콰이어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sous la pluie, la mer au ciel d'été enfonce ses blancs moutons.

알렉산드르 바라진의 그냐즈 이거리, 프린스 이거르 오페라 가운데서 이 포로로 잡힌 노예들의 댄스였죠. 폴롭치안 댄스, 폴로베츠인의 춤, 네메이 아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예테보리 심포니 콰이어가 함께 해줬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이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스완 레이크, 지금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들으신 곡, 백조의 호수 발레 가운데서 이막의 정경 모데라토 샤를 디뚜아가 지휘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샤를 디뚜아 올해 그 KBS 교향악단 지휘할 예정입니다. 마르타 아르치와고 함께 협연하는. 그리고 지그문트 롬버크의 The Student Prince,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가운데서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여기 이제 그 마리오 란자가 그 출연은 안 했지만 목소리 출연을 했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마리오 란자 참 좋아했었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 사이먼 리가 지휘한 The London Musician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샬르 트레네의 라멜 바다, 막스 라베의 보컬과 팔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이것에서 이것, 오늘의 퀴즈 정답은 4번 왕자입니다. 네, 1400 쓰시는 분 4번 왕자. 아들이랑 서울 가고 있어요. 도착해서 시원한 커피 원샷 하고 싶어요. 와, 커피 원샷 하면 우와 갑자기 뭔가 막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은데요. 5169 쓰시는 분 정답 4번 왕자. 정년 퇴직 후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 회사가 조용합니다. 덕분에 동료 대원과 함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힐링되는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 되시고요. 6723 쓰시는 분 4번 왕자. 어린 왕자요. 날이 너무 뜨거워요. 건강 잘 챙기셔요.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정말 그 너무 뜨겁죠? 자, 그래서 이제 히사이시조 오늘 그 곡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Howl's Moving Castle, 인생의 회전목마, 이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운데서 인생의 회전목마 Merry-Go-Round of Life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와 지휘의 히사이시조, 조 히사이시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한 또 금요일 되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신청곡 퍼레이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상적인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lve!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호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최근 법 개정 없는 정부의 낙태약 허용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수급자 10명 중에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천주교와 개신교가 최근 법 개정 없는 정부의 낙태약 허용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낙태가 아닌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종교계 요청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윤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천주교와 개신교를 대표해 주교와 목사가 나란히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한 사람의 사제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뗀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오간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판매 허용을 둘러싼 논의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3: 이 약물로 인해 사라지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되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2: 한마디로 도덕적 불감증이라며 생명의 문제 앞에서 국가가 보여준 모습이 책임 회피였다는 사실에 참으로 부끄러웠다고 개탄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논쟁이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숙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로 치부하며 비켜가려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3: 갈등을 서둘러 덮기에 표를 의식하여 약물 허용이라는 임시 방편식 지름길을 택하려 합니다. 이것은 초법적이며 포퓰리즘적인 발상입니다.
2: 문주교는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주체라면 미혼모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구조적 대안을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물을 허용해서 더 쉽게 낙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3: 단지 약품 유통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국가의 진정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2: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는 정부의 과도한 행정력으로 낙태 약물을 허용하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상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 임신을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국가가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법안을 만들거나 행정력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생명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오석준 신부를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근 조배숙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판매 허용 추진을 철회하지 않는 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종교계의 연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0: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29.9포인트, 14.97% 상승한 997.5였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23포인트 1.15% 오른 5,657.79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7.91% 오른 1,157.28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더라도 매도 당일엔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결제가 완료돼서 매도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영업일 이틀 뒤부터 인정됩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늘면서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엔진 부품 회사 화재 영향을 벗어난 데다 국내외의 수요가 늘면서 15.4%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이 증가로 전환하며 4.5%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늘어 한 달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늘며 5.8% 증가했고 건설업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이 4.1%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5포인트와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더 세심하게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한 달 전보다 2.3% 증가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고 7월 소비와 기업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과 관련해선 실물 경제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며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법안에 기습적으로 포함한 건 사기 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냐고 물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독재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수급자 10명 중에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283만 6,700여 명으로 2024년보다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급자 중에 일반 수급자는 전체의 96.3%인 273만여 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는 3.7%인 1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수급자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21만 2천여 명으로 일반 수급자의 44.4%

0: 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1,084만 8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노인 10명 중에 1명꼴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어서 노인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 수급률은 전북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7.9%, 광주가 7.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칠레 산티아고를 출발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으로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안보 요소를 모두 갖춘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4위의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조사 등 기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합수부는 투표율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에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과 창원, 김해와 양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 가장 더운 시간대엔 야외활동을 멈추고 그늘로 이동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기상청은 안내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6도, 부산 39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지현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99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빼기를 해보라고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떤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이건 그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옛 어른들도 그러셨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없으니까 더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 있으신가요?

0: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시스타 나인틴의 있다 없으니까 함께 들었고요.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빼기를 했을 때 들어가는 존재감이 있죠. 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평소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청취자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늘 오시던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빼기 상태, 보이지 않네? 오늘 이분이 안 오셨네 라고 하면 괜히 궁금해지고 또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우리 강용인의 빵집에 오셨으면 저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는 휴가 중에 들어요. 아니면 저는 휴가 못 가고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재감 팍팍 드러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강용인의 빵집 문을 활짝 열고 또 신나는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해 주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춘희바라기님 정시에 딱 맞춰서 출근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이애니님께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훈 미카엘님께서도 오늘 함께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평상시에 늘 보던 우리 빵집 단골 손님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네요. 우리 이세인님, 찬미예수님, 샬롬. 우리 용대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늘 만나지만 늘 반가운 우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빵집 손님분들의 출석체크 오늘 존재감 뿜뿜 내주시길 바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출석체크 기다리는 동안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1716님께서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신신우신역에 잘 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미카엘님께서 신부님 시원하게 자전거 타면서 들어요. 난방제 성지순례하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와, 오늘 또 금요일 아주 성지순례하기 딱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을 샥 맞으면서 시원하게 또 자전거 라이딩 하시고요. 기쁜 성지순례 되시길 바래요. 우리 이세희님께서 오늘 미남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 모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스페셜 순례지기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빵 먹자 코너 때 신부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휘파람 부는 신부님, 의정부교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과연 신부님 오늘 빵지 순례는 또 어떤 맛을 기획해 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왕 오신 김에 휘파람도 한 곡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드네요. 우리 신부님과 함께 휘파람 불면서 어디로 떠나볼지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WYD 이 교구대회 D-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또 의정부교구 신부님이시다 보니까 이 교구대회 때 함께하기 좋은 또 함께 떠나볼 그런 성지 준비해 주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부에 신부님 직접 만나보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저 휴가라서 친정에 가요. 편도 4시간 걸리는데 고생하며 운전하는 우리 남편 생각하니 감동이에요. 가서 잘 놀다 올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우리 별님 친정 잘 다녀오시고요. 또 이 운전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우리 함께 운전해 주시는 형제님 또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휴가 시즌이라서 길 위에서 방송 듣는 분들 이번 주에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 위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듣고 오실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 시즌 맞아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유 신부님 저도 휴가 좀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일상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배송해 드릴게요. 마오가니님께서요, 신부님 사장님이 휴가비 20만원 주셨어요. 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평화방송 들으면서 일해도 아무 말 안 하시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나도 좋은 사장님 부럽습니다. 평화방송과 함께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렇게 휴가를 떠날 준비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오가니님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늘 라디오 빵집 틀어놓고 일하면 일이 더 잘 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노래로 여러분의 이러한 신나는 마음 또 즐거운 마음 함께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우림의 Something Good 함께 들을게요.

자우림의 Something Good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하선혜님께서 신부님 곡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노래 함께 또 즐기게 되네요. 저도 0109님께서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여름휴가 가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크, 또 즐거운 여름휴가 즐기시길 바래요. 1722님께서 신부님 지하철 공사 현장입니다. 휴식 시간이에요. 지하는 바람 한 점이 없어서 지상으로 잠깐 나올 때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를 새기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가족들 볼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를 매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또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말 오늘도 안전과 또 평화 안에서 우리 1722님 무사 퇴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더운 여름 좀 시원한 노래로 함께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오늘 문제는요, 정말 넌센스 퀴즈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 많이 가보셨나요? 아, 저 최근에 여기 좀 다니고 있는데요. 이 넌센스의 고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답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오늘은 재밌는 오답, 신박한 오답, 여러분의 오답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딜까?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늘 신신우신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시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오늘의 만만한 퀴즈, 이 넌센스 퀴즈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오답, 또 신박하고 재치 있는 답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신부님 이 문제 정답 너무 쉬우니까 이런 오답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시는 걸 기다리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비복스의 야야야.

여러분의 재밌는 오답들 또 재치 있는 답들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퀴즈 정답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듣고 오실게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 어디일까? 예, 사실 정답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망상해수욕장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실제로 있는 해수욕장 이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 딱 맞네요. 내가 이상한 상상 많이 하는 망상해수욕장 아닐까? 6312님께서, 정답은 청문회입니다. 아, 어제 축구협회 청문회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셨던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9747님께서,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307님께서 한여름 이 풋고추 된장 찍어서 밥 먹다가 피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라고 규정 지은 6학년 7반도 정답 치과라고 바로 알겠네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 다 맞추겠네요. 이 추첨에 당첨도 되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는데, 아, 우리 0307님은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아. 8383님께서 정답 치과네요. 날씨가 너무 덥고 이상해요. 우리 모두 해수욕장으로 고고싱. 덥지만 건강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 정답은 치과였죠. 오늘 또 재밌는 답 보내주시고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곡표 이 신신우신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신우신 금요일 2부, 우리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의 스페셜 순례지기 백상여 신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2부로 건너오시고요. 휴가철이라 차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0: 여러분 하림씨입니다.
1: 신신우 씨인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이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출발 노래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김동률과 하림의 라이브 실황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북콘서트 공개 방송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0: 담겨 있고요. 또 질의응답 같은 것도 너무나도 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출발이라는 노래, 우리가 무언가 어딘가를 향해 떠난다면 그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출발할 때 마음의 설렘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휴가를 떠나고, 누군가는 주말을 앞두고 집으로 떠나고, 또 간단하게 뭐 산책이라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출발점에 있는 분들의 마음의 설렘 가득 채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4248님께서 직장에서 동료와 아침부터 감정 싸움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우울할 것 같았는데요. 좋은 방송 듣다 보니 덕분에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쭉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4248님, 우리 라디오 빵집의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한테는 또 선물이 있어야겠죠? 4248님께 선물 쏘겠습니다! 네, 우리 4248님 앞으로도 신신우신과 좋은 시간 쭉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자 신신우신 선곡표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개인정보를 비밀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오늘은 의정부교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빵집역 성지순례도 떠나볼 예정인데요. 함께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백상열 신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I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라디오 빵집에 모두 모이셨나요? 깃발 대신 빵 들고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은 휘파람 부는 신부님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지난번에 우리 빵 먹자 수요일 이제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를 나누고 금요일 빵지순례까지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1: 네.
0: 어떻게 좀 그 라디오 나갔다 반응들이 좀 있었나요?
1: 제가 본당이 없다 보니까
0: 아~
1: 주변 분들 몇 분한테 보여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어머니의 반응 어떠셨나요?
1: 아, 잘 봤다고.
0: 아, 잘 봤다고. 네, 아, 다행입니다.
1: 그리고 이제 네. 우리 강신부님 얘기도 잠깐 하시고
0: 아, 제 얘기도
1: 아유 잘 지내시네 막 이러면서 잘 지내시나 보네 이러셨습니다.
0: 네, 우리 신신우 씨의 SNS 인스타에서는 신부님 휘파람 영상이 정말 화제의 영상이 되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아주 어쩜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있냐.
1: 아...
0: 사실 우리 PD님도 아, 저도 사실 한 휘파람 하는데 와, 우리 신부님의 휘파람은 내가 넘지 못

0: 하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좋은 또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휘파람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지.
1: 아, 하나 준비해 오긴 했죠. 혹시나
0: 와,
1: 했어.
0: 야, 그럼 약간 오늘 성지순례에 딱 가서 그 성지순례지에 앉아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그 성지순례를 즐기는 느낌으로 오늘
1: 아,
0: 진행을 한번
1: 그럼요.
0: 딱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오늘 이렇게 스페셜 순례지기로 함께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는 어떤 또 소감이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성지순례를 좀 한번 해달라.
1: 일단 이게 본업 모먼트인가? 아, 도쿄에서 공부했다고 이렇게 또 요청도 해주시는 건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럼 뭘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말을 너무 길게 할까 봐. 이제 알잖아요, 또 여기.
0: 네네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1: 네.
0: 어차피 이제 2시엔뮤직 김빛나를 위해서 2시까지밖에 못하기
1: 아,
0: 때문에
1: 예.
0: 네네네. 우리 또 맛있는 빵지순례 이 시간 함께 채워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 우리가 이제 주말을 앞두고 빵집념 성지순례 떠나볼 텐데 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말이죠.
0: 네.
1: 일단 그냥 말씀드리면 또 너무 재미가
0: 아,
1: 없으니까
0: 네네네네.
1: 힌트를 좀 드리면, 일단 제가 의정부교구이기 때문에 의정부교구에 있는 성지고요. 그다음에
0: 오.
1: 힌트를 또 하나 드리자면,
0: 네.
1: 성지에서 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0: 강이 내려다
1: 네.
0: 보이는 의정부교구 성지. 저희가 이제 또 WID 교구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1: 네.
0: 의정부교구 안에서도 그런 교구대회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1: 그쵸.
0: 이또 의정부교구 성지라고 하니까 그 교구대회랑 또 이렇게 나중에 연관이 또될것 같기도
1: 네,
0: 하고요.
1: 맞습니다.
0: 여러 기대가 되는데, 강이 내려다 보이는 의정부교구 성지. 어디일지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우리 CPBC 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정부교구 성지, 강이 내려다보이는 성지가 어딜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악동뮤지션의 벌레를 내고.

0: 악동 뮤지션의 벌레를 내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 의정부교구 백상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강이 보이는 성지가 두 곳이라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지혜님께서 어디서 많이 배웠던 신부님이다 했더니 지난번 시끄금 토크에 나오셨던 신부님이시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양주 순교 성지라고 나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노사라님께서는 마제 성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영란님께서도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그리고 팔당호에서 한강이 보여요. 이 마제의 순교 성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그 지역 성지 소개해 주실 때 그 교구 신부님들이 직접 오셔서 또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오, 그것도 참 좋겠네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성지를 소개할 때마다 그 지역 신부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성지 또 맛있는 빵지순례 이끌어 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신부님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아마 헷갈릴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디인가요?
1: 한 곳은 뭐 아마 맞추신 분들 계신데 마제성지고요. 네. 근데 제가 낸 문제 정답은 행주성당입니다.
0: 아, 행주성당. 네,
1: 아마 이게 성지가 아니라 순례지여서 아마 네. 헷갈리신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신부님과 함께 떠날 곳 행주성당으로 이렇게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행주성당도 의정부교구에서 그런 또 순례지로서 큰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가요?
1: 네, 이 행주성당이 그 경기 북부 지역 이제 신앙의 사실 뿌리거든요. 본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
0: 그래서 또 우리가 만약에 의정부교구가 교구대회 WID를 교구대회를 한다면 그 또 행주성당이 약간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네요.
1: 네.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님과 함께 깃발 대신 빵 들고 행주성당으로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네.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1: 네. 네.
0: 하나, 둘, 셋, 출발! 네, 오늘 휘파람 부는 휘파람 신부님, 백상열 신부님과 떠나는 성지순례 행주성당편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행주성당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행주성당은 1899년에 행주나루에서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북부 전체, 경기 북부 서쪽 부분에 이제 신앙 공동체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모 네. 마리아 대성전과 영적 유대를 지니고 있는 성모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0: 이 그러면 그 로마에 있는 성당과 함께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행주 성당에 가서 순례를 해도 이제 성모 순례지로서 인정을 받는
1: 네.
0: 그런 곳이고
1: 전대사가 네. 나옵니다.
0: 오. 아니 사실은 이 경기도를 관할했을 정도면 아주 큰 범위를 담당하고 있던
1: 그쵸.
0: 또 그런 모본당의 개념이기도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런 또 행주 성당, 행주 지역 좀 어떤 곳인가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좀 있나요?
1: 네. 혹시 한강이 네. 하루에 절반은 거꾸로 흐르는 거 아세요?
0: 예? 전혀 몰랐는데요.
1: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조수간 만이 잘 크니까
0: 네네네.
1: 계속 물이 들었다 빠지잖아요.
0: 네.
1: 그때 들어올 때 물이 거꾸로 흘러요. 그래서 한강이 지금은 이제 조금 보호가 있어서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광나루 있는 데까지는 거꾸로 흘렀다 그래요. 잠실 네. 넘어서까지. 그래서 거기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가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강에 주요 나루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노량진이나 뭐 양화진도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행주나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큰 지역이었죠.
0: 교통의 약간 요충지였다라고 네. 보시겠네요. 네.
1: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이제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주대첩 들어보셨죠?
0: 네네네.
1: 그 행주대첩이 있었던 행주산성이 있는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0: 약간 군사적 교통의 요충지.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1: 그쵸.
0: 중요한 지역이었네요.
1: 네.
0: 이 어떤 교회사 쪽으로 보면 우리 또 가톨릭 교회와 어떤 신앙 공동체 측면에서도 행주 지역은 좀 중요한 지역이었나요?
1: 네, 맞습니다. 그 명동성당, 그다음에 약현성당이 지어지고 나서부터는 전국 곳곳에 조금씩 본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경기도 이제 북부 지역에 제일 처음 생긴 건 사실은 그 서울 밖에 제일 처음 생긴 거는 개성 본당입니다.
0: 개성. 네, 개성.
1: 근데 사실 약현 성당에서 개성 성당까지 좀 멀잖아요.
0: 아, 많이 멀죠.
1: 많이 멀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거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여기 큰 지역이었던 행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미 공소공동체 있었고요.
0: 네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현 성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역 공동체 성당을 만들면서 개성에 성당이 생겼는데 서울과 개성은 너무나도 넓은 또 지역이다 보니까 중간에 교통의 요충지이자 신앙 공동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행주 지역에 이렇게 성당이 생겼다.
1: 맞습니다.
0: 또 되게 재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이 행주 성당 그러면 공소에서 성당을 짓게 된 그런 또 계기가 이런 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지어졌나요?
1: 이제 본당으로 승격이 된 거는 1909년 5월경이고요. 그리고 약 1년 뒤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0: 1909년.
1: 09년도인데 앞이 20이 아니에요. 09년도네.
0: 09년도 잘 보고 말해야 되네요. 네. 1909년에.
1: 그렇죠.
0: 네. 그러면 1910년에 이제 성당이 지어지고.
1: 맞습니다.
0: 네. 이 이후에 좀 행주 성당 어떤 좀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1: 행주 성당은 사실은 그 지역 자체는 되게 컸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공소로 내려앉게 되는데 교구가 갈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재승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주 성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 행주 성당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약현에서 분리된 거거든요.
0: 네네.
1: 개성도 약현에서 나온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역이 엄청 넓은데 그때 이제 하나 생긴 거니까 이 행주 성당이 처음 생겼을 때 담당한 지역이 어디까지냐면 파주, 고양, 김포, 통진, 그 다음에 서울 서쪽 일부 지역, 양천까지도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양주 일부 지역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처음에 이제 담당을 했던 거죠.
0: 관할 구역이 엄청 넓었군요.
1: 네.
0: 그 신부님은 정말 순교하세요.
1: 아, 그럼요. 심지어 초대 신부님은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0: 네.
1: 그때 한동안 수원에 있는 본당도 같이 겸임하시기도 했습니다.
0: 네. 몸살.
1: 아, 그러니까요. 나중에 제발 빼달라고 제발 사람 좀 빼달라고 편지를 쓰는 네. 것도 있습니다.
0: 와, 그렇네요. 네. 이 110년의 역사를 품은 또 성당이기도 한데
1: 네.
0: 성당의 건물이 또 한옥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되게 독특한데요. 위에서 보면 위를 딱 보면 한옥입니다. 지붕부터 기둥이나 어떤 전체적인 구조는 한옥인데 그 밑에 벽을 이렇게 올린 벽 반쪽이 네. 붉은 벽돌이에요. 그래서 근현대사의 언덕 건축이랑 한옥의 건축이 합쳐진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양시에서
0: 네.
1: 이거는 지방문화재,
0: 그
1: 근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화재다.
0: 네네네네.
1: 그래서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보존하기도 합니다.
0: 그냥 이제 성당으로서의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또 가치가 네. 있기 때문에 국가 등록 문화재 제455호로 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예, 알려주셨네요.
1: 네.
0: 예. 이 행주 성당을 그러면 우리가 좀 순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1: 네.
0: 행주 성당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갖고 순례를 하시면 좋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좀 행주 성당과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순례지는 다른 성지랑은 조금 다른 게 보통 다른 성지들은 조선시대를 다루거든요. 조선사를
0: 네네,
1: 다루는 그래서 순교자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사실 행주성당은 그런 것이 좀 옅어요. 왜냐하면 근대에 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근대의 우리 신앙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조금 조선사에 비하면 약간 연고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약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5억 추진 중에 홍영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님
0: 네.
1: 및 동료 순교자 82 중에서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윤희명 바오로 신부님께서 주임으로 사목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0: 아, 약간 근대 우리 교회사 안에서 그 신부님들이 또 사목을 하셨고
1: 네.
0: 또 성장해온 그런 공동체가 담겨있는 곳이 행주 성당이다 라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저도 사실 행주 성당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신부님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라디오 빵집을 찾아와 주신 청취자분들이 당장 내일 모레 행주 성당을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바퀴 안내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네, 네.
0: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들이 있는지 네, 안내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행주성당이 옛날 모습을 거의 보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담한데 먼저 차를 끌고 딱 들어가면 아주 조그맣게 주차장이 나오고 옆에 성모의 집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0: 네.
1: 먼저 그 건물은 지금 이제 우리 교구에서 특수사목하는 신부님들 뭐 이제 사시는 숙소가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0: 오.
1: 자그맣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보면은 유물들 그 당시에 성당에 썼던 성물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그 중에 좀 특이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썼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명동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0: 네네.
1: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처음 썼던 거를 행주에서 받아서 그쪽에 이제 했다가 이제 전시관을 빼놓은 거죠.
0: 이제
1: 새로운 거 달아놓고 그리고 전시관을 나오면 되게 큰 뭔가 아치형 이게 뭔가 네모난 뭐가 이게 있습니다. 벽돌로
0: 네.
1: 된 게 그게
0: 네.
1: 이제 성모 동굴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 네네.
1: 성모 순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그 루르드 동굴
0: 네.
1: 따라 그 모습해서 따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기도하셔요. 오셔가지고는 동네 분들은 거의 이제 매일 오시는 것 같고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그 약간 알고 보니 순례 맛집이었다.
1: 그쵸.
0: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냥
0: 네.
1: 동네 분들이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앞에 그냥 벤치 그 성모님 앞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0: 네.
1: 도란도란 얘기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성모 동굴 옆에 보면은 성당이 아담하게 있습니다.
0: 네. 그 성당은 그러면 미사 시간 때는 당연히 문을 열 거고.
1: 네. 네
0: 미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좀 개방이 되어 있나요?
1: 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0: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 구경도 하시고
1: 네.
0: 그렇게 함께 기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1: 간혹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성전 안에 이게 성전 자체를 이렇게 막 잠가놓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0: 네네네.
1: 거기서 기도하고 가시고 특히 이제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0: 지금 어쨌든 의정부 교구에 속해 있는 본당이기 때문에 뭐 보통의 그런 주일 미사나 평일 미사도 다 이렇게 집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보통 이제 11시 미사 보통 뭐 순례지들 다 그렇죠.
0: 네네네.
1: 11시에 주로 미사를 하고 주일에 이제 9시 11시 화요일 날
0: 네.
1: 저녁 미사 이렇게
0: 네.
1: 돼 있습니다.
0: 미사 시간을 또 이렇게 잘 맞춰서 가시면 여러분들 또 이제 미사에 참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행주 성당에 대해서 좀 그냥 소개해 주는 느낌이 아니라 뭘 더 잘 알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1: 제가 네. 거기 사니까요.
0: 아,
1: 제가 그 동네 사람이라서.
0: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특수사목 신부님들이 사신다는 곳이
1: 예, 예.
0: 신부님이 살고 계신
1: 네,
0: 곳이군요.
1: 네. 제가 거기 살아요.
0: 네. 네. 알고 보니 우리 집 소개 시간.
1: 네. 아, 우리 네. 집에 이런 거 있다. 우리 집에 금성원 있다. 뭐 거의 이런 거죠.
0: 네. 이 행주성당과 관련돼서 그러면 행주성당을 좀 순례를 잘할 수 있는 꿀팁 뭔가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꿀팁들도 신부님께 청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잠시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한 곡도 듣고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어떻게 휘파람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네, 어떤 곡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곡은 그 히사이시조의 바다

0: 차가 보이는 마을이라는 아, 곡입니다.
1: 네.
0: 그 저기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네. 나오는 배경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 또 강에 보이는 성지이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노래를 휘파람으로 이렇게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브라보! 와. 아, 우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의 휘파람과 기타 연주로 히아이시로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와, 우리 참이자님께서 휘파람과 기타까지 훌륭하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이렇게
1: 아유,
0: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중간에 막 피식피식 혼자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아, 성지순례 그만하고 그냥 계속 휘파람만 듣고 싶어.
1: 아, 안 돼, 안 돼. 아,
0: 혹시 행주 성당에 순례를 갔는데,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 휘파람 한 번만 불어주세요. 그럼 혹시 들려주시나요?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어?
1: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0: 네.
1: 저도 방에서 혼자 띵까띵까 이렇게 있으면은 창문 열어놓기 때문에
0: 아,
1: 오셨다가 밖에서 시끄러우면 뭔가 그런 소리가 들릴 수는
0: 네.
1: 있습니다.
0: 아, 혹시
1: 예.
0: 이렇게 행주성당 순례를 하다가 저 멀리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1: 예. 저,
0: 아,
1: 저.
0: 우리 백상렬 신부님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 예.
0: 되겠네요.
1: 전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렇게 아까 우리 또 행주성당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 또 순례지에 대한 소개 함께 해주셨는데요. 노사라님께서 신부님 너무 멋져요. 우리 기타까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휘파람 부는 신부님, 백상렬 신부님과 함께 오늘 행주 성당으로 이렇게 떠나가 보고 있는데요. 성지 순례를 좀더 우리가 맛있게 할수 있는 꿀팁, 어떤 꿀팁이 좀 있을까요?
1: 일단 거기가 어쨌든 관광지거든요. 행주산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럼 행주산성에 이제 어쨌든 그 근처에 식당도 많고 공원도 많고 해서 오실 때 그런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멀지가 않잖아요, 무엇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성당 내부에 그 옛날 흔적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그 한옥 성당이 처음에 지어진 자재들을 그대로 쓴 성당이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번 정도 옮긴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로 사서 뭔가를 한게 아니라 그때 했던 거를 뜯어서 다시 재조립해서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들보에 보면은
0: 네.
1: 그런 이제 서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가 그 대표적인 게그 뒤쪽 그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융이 제4년 3월 요셉 축일에 입주 상량 뭐 이렇게 된게
0: 오,
1: 있어요.
0: 네.
1: 예. 그게 뭐냐면 융이 4년이면은 이제 순종 임금 4년이니까 1910년이거든요.
0: 네.
1: 그해 3월 달에 이제 들보를 올렸다.
0: 아.
1: 그런 거 이제 찾아보는 것도 또
0: 네.
1: 맛이죠.
0: 그 들보를 버리거나 이제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성당을 재조립할 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성당 약간 성전 안에 이렇게 구경하다가 아, 이런 게또 흔적이 남아있구나라고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게 되게 오래된 성당이다 보니까 옛날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종 같은
0: 네.
1: 거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칩니다. 교중미사 30분 전에. 그거는 남겨놨어요, 그 전통은.
0: 네네.
1: 근데 이제 삼종은 못 치죠. 근데 예전부터 이제 쳤던 그 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0: 아, 옛날에 달려있던 그 종을 지금도 실제로 치는 건가요?
1: 네네네.
0: 오.
1: 교중미사 30분 전에.
0: 네. 근데 그 종은 누가 쳐요?
1: 사무장님이요.
0: 사무장님.
1: 사무장님께서, 예, 사무장님께서 치십니다.
0: 네.
1: 아, 정말 이렇게 종지기 오래 하시는 분이 계세요라고 하면 되게 낭만적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예, 사무장님께서 치십니다.
0: 네, 또 사무장님 아니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네,
1: 아, 그렇죠.
0: 그런 종이기도
1: 물론
0: 하겠네요.
1: 가끔씩 오셔서 그것도 그냥 치우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뭐 가끔은 뭐 괜찮겠죠, 뭐. 아닌가?
0: 그게 3종을 칠 수가 없는 이유는 뭐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아무래도요.
0: 네.
1: 그렇죠.
0: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종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성당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명동, 해와동, 뭐 약현 이 정도만 아마
1: 맞아요.
0: 종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또 그런 마음으로 또
1: 맞습니다.
0: 주변 고려를 해야 돼서
1: 네.
0: 교정미사 30분 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친다. 너무나도 좋네요. 아니, 또 들어보니까 행주성당에 두봉주교님이 또 이렇게 사셨다라는 소식이
1: 네,
0: 있었어요.
1: 맞습니다. 1990년에 은퇴를 하셨대요.
0: 네네.
1: 저희가 태어나기도
0: 아,
1: 전에. 근데 그때 은퇴를 하시고 이제 후임 주교님께 부담이 안 되려고 이제 안동에 계시다가 행주로 오셔서 한 15년 정도 머무셨다고 해요.
0: 오.
1: 그래서 저 거의 이제 의정부교구 만들어지고 이제 내려가셨죠. 만들어지고 거기가 이제 본당 되면서 그때쯤에 이제 내려가십니다. 다시 안동으로.
0: 두봉 주교님이 그러면 약간 머무셨던 흔적 같은 것도 좀 남아 있나요?
1: 그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0: 아, 주교님이 그, 사셨던 네. 네.
1: 성당 옆에 지금은 이제 약간 화장실로 쓰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일부러 화장실 쓰고 있는데 원래 그 건물이 이제 주교님께서

0: 이거 하시던 건물 컨테이너 집인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게 뭐 온전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나 보군요.
0: 네, 그렇더라고요.
1: 역시 또 두봉 주교님의 그 소박한 마음이 드러나는.
0: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 본당에 이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 뒤로도. 그래서 저도 한번 뵀습니다.
1: 아 두봉 주교님.
0: 제가 거기 산 지가 한 3년 좀 됐는데 이제. 작년에 선종하셨으니까 그 전행가 그 전행가 한번 오셔서 미사해 주시고 가셨었죠.
1: 아무래도 이제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행주성당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네. 더 뭔가 각별함이 있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0: 그래서 사목 활동도 하시고 하셨대요. 근데 또 거기 동네 사람들이 잘 안 변하거든요.
1: 네네네.
0: 한 반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분들이 그냥 다 주교님을 기억하세요.
1: 우리 동네 분들도 이렇게 두봉 주교님의 그런 소탈한 모습, 아 함께 산 거죠 정말.
0: 그렇죠.
1: 동네 지역 분들과 네. 함께 그 모습이 약간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5920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뭐 칼칼하네요. 네.
0: 신부님의 휘파람 노래도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행주성당 가게 되면 보물찾기 해야겠네요. 신부님은 가보고 싶은 성당
1: 신부님으로 인해
0: 가보고 싶은 성당이 하나 더 추가되었네요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1: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0: 아 그래요. 아주 그냥 다 부르면 뽕을 뽑네요. 아주 백신부님 휘파람 최고시네요. 제 생각에 휘파람의 최고봉은 서부 영화 성향의 무겁자인데 자주 부르셨나요? 들려달라는 얘기면은 아닙니다.
1: 네.
0: 아하.
1: 서강의 무법자 자주 부르셨나요? 들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들 술래보다는 약간 휘파람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0: 아
1: 네.
0: 다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원래 주제로 돌아오셔야 돼요.
1: 어떻게 서강의 무법자 좀 자주 불러보셨나요? 휘파람으로?
0: 그거 딱 유명한 딱 그 부분밖에 몰라요.
1: 네.
0: 그거를 진짜 이쁘게 보려면 소리가 커야 되는데 네. 소리 자체가 크진 않아가지고
1: 한번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아~ 이 청취자분들의 요청까지도 즉석해서 바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휘파람 신부님, 백상렬 신부님의 휘파람 소리였고요. 아, 약간 뭔가 이렇게 너무 잘하시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아, 네, 이렇게 봤네요. 뭐 어떻게 술래 금하고 휘파람이나 몇
0: 번? 아, 아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아,
1: 오늘 신부님과 함께 맛있는 성지 술래 또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주 성당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신부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 강에 보이는 성당이 행주와 마제라고 그랬는데 네. 그 마제 성당까지 이렇게 걸어가 보신 적이 있다고 아, 네. 제가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얼마나 걸리셨나요?
0: 한 3박 4일 걸었죠.
1: 와.
0: 근데 막 빡세게 그렇게 걸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하루에 한 2, 30km 이렇게 그게 살짝 걸었죠.
1: 네. 그 행주 성당도 그렇고 마제 성당도 그렇고 강에 보이는 성당이기 때문에 약간 강을 끼고 있는 또 네. 그런 성당들이네요.
0: 네. 네. 어, 한강 길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걷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
1: 혹시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그런 걸으면서 다른 의정부교구 성지들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건가요?
0: 어 안타깝게도 한강에 접해 있는 의정부교구의 지역은 그렇게 딱 두 곳밖에 없어가지고요. 어. 그래서 행주에서 좀 걸어가면 바로 서울이 나오고요.
1: 네.
0: 서울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거의 마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정부 우리 교구보다는 서울에 있는 성지들이 다 이게 접해 있죠.
1: 아~
0: 은근히 한강에 많더라고요.
1: 네. 그럼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내가 좀 기회가 되고 좀 행주부터 마제까지 이렇게 걸어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드신다면 한강 길에 따라서 이렇게 또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신부님께서 이제 행주 성당에 살고 계시니까 약간 우리 집 느낌일 텐데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행주 성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 내 방 빼고 어디일지도 좀 공개해 주세요.
0: 아유, 내 방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네. 어, 아무래도 어, 성당이 되게 예뻐요. 아무래도 거기서 제일 어, 좋아하는 공간 성전이죠. 되게 옛스러운 느낌도 나고 어, 거기서 이렇게 저도 이제 지난 성삼일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1: 네네.
0: 되게 아담하고 크지도 않고 막 화려하고 그러지도 않은데 그 고즈넉한 느낌. 되게 아담하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어 우리보다 한참 더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곳이구나라는 그런 느낌 들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도 되게 조그만데
1: 네.
0: 제대 옛 제대랑 지금 현대 제대가 같이 있어요.
1: 아~
0: 옛 제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어, 그런 느낌도 이제 되게 좋죠. 또 안에 다 목재로 돼 있으니까
1: 네네.
0: 따뜻하고요.
1: 이 현재 제대와 옛날의 제대를 또 비교해서 보는 그런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행주성당 방문하면서 혹시 뭐 근처에 가볼 만한 곳 혹은 뭐 신부님 좋아하는 뭐 맛집 뭐 이런 아. 좀 꿀팁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거기가 행주 산성이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거기에 이제 기념관 같은 것도 있고 행주 대첩 관련된 이제 뭐 전시장이나 그런 곳이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맛집을 소개를 드리면 거기가 국수가 유명합니다.
1: 오.
0: 잔치국수.
1: 네네.
0: 왜냐하면 거기가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1: 아.
0: 그래서 거기
1: 라이딩 코스군요.
0: 아 그렇죠. 한강 따라서.
1: 어.
0: 그러면 거기 국수의 특징이 뭐냐면 어, 진짜 2인분 같은 1인분 줍니다.
1: 오.
0: 대야에 줘요 국수를.
1: 네.
0: 거기 저도. 어, 다 못 먹어요.
1: 어, 곱빼기 시키면 큰일 나는.
0: 아, 아 절대 안 돼요. 네네. 절대 안 돼요.
1: 어.
0: 네. 어, 운동하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거의 국수집들이 다 크게 줘요.
1: 푸짐하게 또 네, 마련해주는
0: 네. 네.
1: 행주 성당에 여러분 순례를 가시면 옆에 있는 또 행주 산성 또 이렇게 곁에 있는 기념관들 보시고요. 또 잔치국수도 한 그릇 맛있게 또 드시면 네 좋은 성지 순례 될 것 같고요. 좀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처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가깝고요. 일단 어, 좀더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실은 좀 더우니까 그런데 조금만 선선해져도 그 앞에 성당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한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공원이 크게 있어요.
1: 네.
0: 거의 뭐 일산 호수공원 반쪽짜리만한 게 엄청 크게 있거든요. 엄청 오세요. 막 텐트 치고 막 하루 종일 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성지순례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또 겸사겸사 가족들이랑 공원에서 풀밭 위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맛있는 빵지순례 오늘 행주성당을 이렇게 함께 떠나보고 있는데요. 신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신부님은 이제 성지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많은 성지순례를 좋아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꿈? 어떤 로망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지에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그런 기도가 없으면 사실 뭐 성지에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는 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성지와 가깝게 지내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마음을 좀 지녀야 될까 신부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순례지 내지 성지는 이제 거룩한 땅이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이고 내 선조들이 신앙생활했던 바로 그곳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지순례를 하면은 바로 여기가 그런 곳이다. 사실 여기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거의 기억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야 뭐 늘 거기 사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꼭 이거는 제가 그 오시는 분들께 가끔 설명드릴 때 이 얘기는 꼭 하거든요. 사실 그쪽은 개신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행주 지역은 1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은 아주 새 거예요. 근데 우리 성당은 되게 옛날 걸 그대로 간직했잖아요. 사실은 왜 그랬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그때 신앙의 그 흔적들을 아직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신앙의 흐름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우리에겐 기억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조선시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멀거든요. 기분상 지금하고 너무 멀었는데 여기는 불과 100년 전 우리야 한 두 세대만 넘어가면은 닿을 수 있는 그곳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셔서 순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우리 신부님께서 또 살아 있는 곳 살고 계신 곳에 생생한 마음까지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스페셜 순례지기로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맛있는 빵지 순례 행주 성당으로 떠나봤어요. 신부님 오늘 어떠셨나요? 또 빵 먹자와는 좀 다른 느낌 본업의 모먼트를 보여주셨는데 어떠셨나요?
0: 아 마실 수 안 할까 안 하나 지금 계속 긴장 중입니다. 엄청 긴장이네. 그때는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뱉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1: 그래요. 그래도 오늘 신부님 덕분에 아주 맛있는 또 빵지순례 할 수 있었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언젠가 네. 언젠가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부님 앞으로의 또 그런 학업과 또 사목에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강용인의 신신우 시인,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라디오 빵집 영업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제가 여러분과 빵집 문을 열고 닫은 게 200번째가 됐더니 참 놀랍기도 하고 뭔가 감사한 마음도 드는데요. 다음 주 또 월요일 200번째 빵집 문을 열면서 여러분과 반갑게 인사하고 또 여러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는 생명의 빵 또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추의 1과 2분의 1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방학 개학식을 일주일 앞당긴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올해 여름휴가는 없대. 사람 빼시면 큰일 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거짓말이었으면 싶은 말들이 있죠. 꿀처럼 달콤한 여름방학을 일주일이나 앞당겨서 끝낸다니. 학수고대하며 온갖 계획을 다 세워놨던 여름휴가가 없어진다니. 그리고 다이어트로 야식을 못 먹는다니 등등 제발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믿고 싶지 않은 거짓말 중에 이런 것도 있대요. 다음 주 낮 최고 기온이 40도래! 에이 설마 하며 믿고 싶지 않는 말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믿고 싶지 않았던 말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또 믿고 싶었던 말들은 의심부터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40도에 육박하는 이 날씨 예보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인 오늘은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티아라 거짓말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금세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며 정말 그럴까? 하면서 쉽게 믿지 못하고 되물으면서 어차피 안 돼. 포기해. 너무 늦었어. 이젠 끝이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며 정말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또 약해지잖아요. 이 무더위, 폭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날씨 예보에서 39도라는 숫자만 봤을 뿐인데 벌써부터 마음이 지치면서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주 더위를 이미 살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 담대하게 퀴즈 정답과 오답 만들기에도 도전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매일미사 복음에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목수의 아들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그의 형제 누이들도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기적의 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땡땡과 땡땡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땡땡과 땡땡 과연 어딜까요? 1번 고향과 집안, 2번 유치원과 학교, 3번 찜질방과 사우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에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콘 크루에겐 영상 한 개당 5만원 커피 상품권 드리는 거 아시죠? 신앙상담 컨셉에 1분 쇼폼 영상을 만들 크리에이터 모집 중인데요. 대구 CPBC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퀴즈송 제레미 주커가 부릅니다. 홈타운.

제레미 주커 홈타운 들으셨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고향과 집안입니다. 많은 곳에서 기적들을 일으킨 예수님이셨지만 유독 고향에서만큼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지식이나 경험적 측면에선 유리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겸손하게 열어놓으면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윤세호님 정답 1번이요. 또 엘리사베님 1번이요 하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고향과 집안 잘 맞춰주셨습니다. 또 7388님 4023님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가톨릭 수공의 액세서리 받아가실 5단 문자도 살펴볼게요. 565님 정답 친구와 동창. 저 나름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학원 다니고 아이들도 더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 녀석들에게는 전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셨어요. 아, 친구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진짜 인정이죠. 아마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잘났든 어릴 적 코 흘리게 아니면 그 흑역사를 가진 그 모습으로 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 중에 그 차우가 있거든요. 그 귀여운 차우 말고 영화 차우에 나오는 차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있으면서 굉장히 예뻐지고 했는데도 제 눈엔 아직 차우거든요. 여전히 차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82님 정답 강아지와 고양이. 저희 집에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열이 저보다 더 높습니다. 손 하면 모른 척하고 불러도 모른 척하고 둘이 남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요. 너무한 거 아니니? 와이프만 좋아하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강아지랑 고양이는 정말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한테만 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와이프분한테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 아시죠? 나이 들면 1번 뭐 자녀, 2번 강아지, 3번 반려견, 남편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3082님 열심히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은 3082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고향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게 진짜일 리 없어 하고 고개를 저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 말,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그 말이 있다면 샵 0931번 CPBC빵 어플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댓글 남겨주세요. 임정희가 부릅니다. 진짜일 리 없어.

한국사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6951님 집에서 밥 모임과 미사를 한대요. 어린아이들도 10명 정도 온다네요. 진짜일 리 없어 하셨어요. 어떻게 뭐 자녀분이세요? 아니면은 뭐 자매님 형제님이신가요? 아마 좀 누구시든 간에 아마 준비할 게 정말 많으시겠죠? 그쵸? 또 아이들도 물론 정말 예쁘죠? 예쁜데 정말 몰려와서 내 방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인형을 쭈무르고 이러면은 갑자기 스트레스 받기는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밤 미사하고 잘 있다가 친구 집으로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아유, 그래도 이왕 오시는 거 잘 환대해드리고 아이들도 잘 놀아주시고 어쩌겠어요. 좋은 시간 즐기는 박수 받게요. 9736님,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가기로 했으면서 덥다고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할 때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아,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이 삼겹살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내 온몸은 저녁에 삼겹살 먹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집에서 다른 거 먹자고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배도 안 고파져요. 그쵸? 이거는 예의의 문제입니다, 정말. 저도 정말 공감되네요. 6911님, 아들이 받아쓰기 35점 맞았다는 말. 누구 닮아 그러니?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럴 수 있죠. 어릴 때 뭐 한 번씩 빵 좀 더 받아보고 그래야지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뭐 직업병 때문인지 정말 맞춤법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받아쓰기 정말 그냥 몇십 점, 한 50점 맞아본 적 있어요. 괜찮습니다. 5239님, 어제 본당 행사가 있었거든요. 청년회에서 행사 봉사자를 사전조사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수빈 누나가 불참을 누르셨을 때 진짜 믿고 싶지 않았어요. 누나,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많이 보고 싶어하는 거 아시나요? 아, 물론 봉사가 정말 좋은 정신으로 하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다? 갑자기 딱 하기 싫어지죠?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시고 이거를 또 기회로 제가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좋았어요 하면서 또 약속 잡고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밖에도 뭐 오답 이어지는 것도 많은데요. 저도 가족들에겐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찜질방과 사우나는 인정입니다. 하고 7388님, 4023님 모두 보내주셨어요. 엘리사베님, 이 더운 여름에 집에 놀러 오겠다는 친구들은 안 반가워요. 그렇죠. 예.

0: 친구들 야 보고 싶다 언제 한번 모이자 우리 언제 볼래 이래놓고 막상 온다고 하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이 귀찮은데 또뭘 대접해야 되고 더운데 이렇게 되기는 하죠.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인가 봐요. 오늘 차담 선물 7388님과 6911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One, two.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 찻집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구생활성가협회와 함께하는 노래해드리리 준비되어 있고요. 드디어 이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따로 또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시죠. 자케옷 나무의 황형삼 마테오 신부님, 홍긴정 프란치스코 형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0: 찬미 예수님, 예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이글거리는 7월의 마지막 태양을 뚫고 오셨어요. 더우셨죠, 오시는 길?
1: 네, 따뜻했습니다.
0: 따뜻하셨어요. 네,
1: 뭐 대구 이 정도 아닙니까?
0: 아, 네. 맞아요. 이 정도쯤이야. 아직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지금 한 1년 만에 뵙는 것 네. 같고,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진짜 오랜만에 뵙죠?
2: 맞아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네, 네. 예전에 토기너스라 할 때 그때 맞아요. 빨간 요 건반 들고 오셔서 연주도 들려주셨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와, 그게 벌써 한 10년은 된 느낌인데.
2: 그렇게나요?
0: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요? 네. 하셨어요.
2: 뭐 저도 이제 뭐 가톨릭 안에서 계속 음악 활동 이어나가면서 또 개인적인 그냥 삶 영성 생활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0: 네, 아이고 그리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그때 그 키보드 들고 오신 거예요?
2: 아, 그거의 심화 버전인데 오. 화면에 조금 안 나와서 조금 속상하기는 해요 지금.
1: 일부러 가져왔는데.
0: 아, 예쁘거든요.
2: 네, 네 맞아요. 네.
0: 그래도 오늘 멋진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보니까 우리 또 마테오 신부님은 얼마 전에 네. 5시 프로그램 출연하셨잖아요.
1: 네, 지금 계속 지금도 땜빵. 대신 왔었고요. 네. 오늘도 사실은 우리 자케오나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나밖에 없네.
0: 아, 다른 분이 나오시려 하셨어요?
1: 네, 우리 다른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네. 결국은 제가 왔습니다.
0: 아, 대타로 오셨구나. 네. 아, 그래도 뭐 저희야 오히려 좋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오랜만에 2시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1: 네, 더워요. 너무 더워.
0: 아, 인정이네. 인정입니다. 그래도 요즘 여름방학 즐기고 계실 텐데.
1: 네, 지금 네.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방학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0: 아유, 뭐 어떻게 네. 보내고 계세요?
1: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요. 몽골 8박 9일 갔다 왔거든요.
0: 우와.
1: 가서 눈물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0: 왜요? 너무 좋아서?
1: 네, 몽골의 어린이들이 그 순수함을 보여줬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 있었어요.
0: 네.
1: 거기에다가 또 제가 데리고 간 우리 일반 학생 20명들도 네.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현장을 내가 너무 오랜만에 봤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0: 아유, 그래도 뜨겁게 네.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달 초에 우리 자케오 나무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그 내당성당 성전에서 막 노래하시는 그 뮤직비디오였는데 노래도 좋고 영상도 좋고 준비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어떻게 내당성당 성전에서 촬영할 생각을 하셨어요?
1: 네, 내당성당이 네.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미사를 드리는 장소로 성당이 아니라 약간 전래신학적인 깊이도 우리가 회복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 이 제대를 중심으로 찬양을 하면 굉장히 가톨릭적인 찬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0: 이제 아도라시오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대를 중심으로 찬양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1: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서 보실 수
0: 야, 우리
1: 있는데요.
0: 보이는 라디오 굉장히
1: 와, 너무
0: 기술이
1: 좋죠?
0: 좋습니다.
1: 네, 근데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따왔어요. 괜찮나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1: 와, 이 찬양에서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담으신 거군요.
0: 네, 좋습니다.
1: 정말 멋있더라고요. 너튜브에 우리 자케오 나무 하느님을 위하여 왔죠?
0: 네,
1: 네, 검색하시면 나머지 뮤직비디오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뜨겁게 살고 있는 자케오 나무와 오늘 노래해드리리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0: 네, 일단은 뭐 크게 아도라시오라는 걸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최근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라오스데오 라는 찬양 모임에
1: 네.
0: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1: 네.
0: 뭐 그렇게 사는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1: 아도라시오가 뭐길래요?
0: 예, 제가 이제는 찬양을 한지 2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이제는 가톨릭적인 찬양 문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1: 진짜요?
0: 하면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 성경책에 나왔던 단어를 미국에서 번역을 했을 때는 워십이라는 단어로
1: 네.
0: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해놔서 워십 문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라틴어로 돌아가 보니까 그 워십이 담아내지 못하는 의미들이 좀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도라시오. 번역하면
1: 아도라시오.
0: 사실은 경배 똑같거든요. 근데 이
1: 아.
0: 아도라시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1: 네.
0: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위치 설정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가톨릭적인 이 워십, 찬양인 예배가 아닐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이 아도라시오라는 단어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1: 경배 이런 뜻이군요.
0: 네.
1: 그러면 워십이란 단어보다는 아도라시오를 쓰는 게더 맞을까요? 우리 가톨릭에는?
0: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우리 가톨릭 찬양을 이 예배로 표현했을 때 아도라시오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1: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아도라시오. 우리 너튜브의 김영민님은 노래 부르시오 하셨어요.
0: 알겠소.
1: 알겠습니다. 아도라시오 이제 들어가 볼게요.
0: 네네.
1: 네. 그럼 첫 번째 아도라시오 어떤 곡으로 준비하셨나요?
0: 네, 뭐 우리 교우분들 잘 아는 노래 갖고 왔습니다. 온땅 위의 노래가라는
1: 좋죠.
0: 노래인데요.
1: 네.
0: 우리 유튜브에 보면 박가희 자매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청년회 피정 갔어요. 연수 가셔가지고
1: 아이고야.
0: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1: 아, 네네 좋습니다.
0: 네.
1: 또 신부님 버전 또 오랜만에 프란체스코 형제님의 또 연주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브로 함께 들어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아, 역시 자키오나무의 찬양은 진짜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그 가슴 속에 뭔가 뜨거움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안 편했고요. 아유. 네, 힘들었고요.
1: 듣는 사람은 네. 편해요. 네. 근데 이 노래 네. 진짜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이 가능한가요? 되게 세련되고 또 반주도 전혀 뻔하지 않는 그 매력적인 너무 좋았습니다.
3: 제가 이거를 이제 제잘제잘이라고 자케오나무 안에서도 이제 박가희 선배님이랑 네네네. 같이 성가를 재즈로 좀 편곡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으로 들려드리고자 했던 프로젝트에서 했던 노래였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라오스 대오를 하면서 많은 신자분들이 많이 아는 노래인데도 또 더 즐겁고

0: 깊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한번 편곡을 해보자 해가지고 네. 신부님이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신 게 아닌가.
1: 오, 진짜 네. 좋아요.
0: 그 뒤로 많이 선곡을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1: 좋아요. 편곡도 참 좋고 네.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 그래도 윤세호님도 와 자케오나무 두 분 너무 멋지십니다 앵콜 하셨고 저 라이브를 들으니까 재즈 카페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셨어요. 네, 또 7943님도 와 덕분에 귀요강 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그 온 땅 위에 우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이 가사가 참 모든 찬양사도들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단 신부님은 사제이시자 네. 찬양사도로서 이 노랫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 인간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옛날부터 종교의식을 해왔겠죠. 아주 옛날부터. 아마 신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도구가 아마 노래였을 노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노래 부르면서 하느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아마 기쁜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노래가 기도가 뭐 두 배, 세 배가 되고.
1: 네.
2: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자케오나무 팀의 우리 형제님들이 또 합심 단결해서 라오스 데오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거든요.
1: 네.
2: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라오스 데오.
0: 네, 라오스 데오는 이제 라틴어로 데오라고 말하면 하느님이란 뜻이고 네. 라오스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께 찬양을, 경배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찬양이 곧 가장 좋은 기도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누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동과 내 마음의 기도를 노래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월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1: 금요일이잖아요.
0: 네,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해서 지금 6월에 첫 모임을 시작을 했고
1: 네.
0: 7월에 두 번째 모임을 했고 오. 8월에도 세 번째 모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시는 거죠?
0: 네, 마지막 주나 혹은 그 전주 이렇게
1: 아.
0: 네, 월 말에 있는 금요일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면 8월은 언제 해요?
0: 8월은 지금 현재 8월 28일이
1: 28일.
0: 계획돼 있습니다.
1: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신청을 네, 저희 자케오나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1: 네.
0: 6월, 7월 달에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대한성당 5층 경당이라는 조금 협소한 장소에서 해서 이런 제한이 조금 있었지만
1: 네네.
0: 8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실 수 있도록
1: 어디서?
0: 장소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2: 네, 예수성심 신여회에서 운영하는 그 남대영 기념관에서 한 100분쯤 모실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뒤에 다시 신청 오픈할 거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리 찬양을 듣고 오셔서 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모두 신청해 네. 주시고요. 또 자케오나무는 다른 찬양사도 팀과는 다른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귀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늘 찬양을 하면서 저희에게는 그 뜨거움을 전해주고 계신데 두 분은 활동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세요?
0: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노래 가사로 정말 뜨겁게 고백할 때
1: 아.
0: 저도 이제 피아노 반주자로서
1: 네.
0: 그냥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공명하면서 저도 건반으로 기도드리고 있다는
1: 네네.
0: 느낌을 받을 때가 제 마음이 가장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1: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0: 네네네네.
1: 그때 어떻게 막 좀 건반도 세게 두드리게 되고 그러세요?
0: 아, 뭐 어떻게든 표현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손끝을 통해서 기도가 하느님께 닿기를 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냥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이게 정말 보컬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연주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0: 네.
1: 그럼 신부님은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2: 뭐 하다 보면 저 잘 울거든요.
1: 이제
2: 나이가 들으니까 더 잘 울어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온다.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좀 재밌게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표현이긴 한데
1: 네.
2: 그 온다 사실은 속의 표현은 성령께서 오신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1: 아~
2: 여기 느낌이 오거든요.
1: 네.
2: 꽉 차는 느낌.
1: 네. 네.
2: 그 느낌을 온다. 그러면 제가 울립니다.
1: 성령도 네. 오시고 눈물도 네. 나오고.
2: 눈물도 나오고. 네, 그래요.
1: 아, 그 네. 느낌이 있군요. 온다. 마냥 그냥 감동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분 들으러 여러분 8월 말에 신청해 주시고요.
2: 네, 오십시오. 네,
1: 지금 이 순간도 볼륨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아도라시오가 이번에 발매하신 앨범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2: 네네.
1: 근데 그 앨범 소개를 보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아도라시오는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온전한 라트리아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2: 공부 많이 하셨네요.
1: 그럼요. 철저한 조사와 함께.
2: 아, 네.
1: 근데 라트리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 예, 아도라시오는 예배라고 들었잖아요. 예배,
1: 네.
2: 경배.
1: 경배.
2: 예,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우리 가톨릭 교리를 보면

0: 우리가 성인 공경도 하고 성모님 공경도 했다. 그러면 이분들께 어떻게 드리는 예가 다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성모님께는 공경지례, 그리고 성인들께는 상경지례, 그리고 하느님께는 흠숭지례, 이런 표현이 남아있거든요.
1: 네.
0: 그게 이제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흠숭지례가 라트리아였고,
1: 네.
0: 예, 그 다음에 뭐 둘체스 둘리아, 뭐 둘리아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던 흠숭지례, 공경지례, 상경지례가 라틴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그리고 일반 성인들께, 천사들께 기도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께는 온전한 흠숭지례를 드려야 된다. 이제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다른 또 성모님과 성인과 구별되는 오직 하느님께만 드리는 경배 찬양. 아, 오늘 많이 배워가네요. 뭐 어려운 말 아주 좀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 해야겠다.
0: 이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다니까.
1: 이거 신부님만 설명 가능한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아, 여러분 메모해두고 계시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도 어떤 다른 걸 끼어들지 않고 정말 오롯이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도라시오 어떤 곡인가요?
0: 네, 모든 길을 따라. 제가
1: 이 노래.
0: 예, 작년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1: 네.
0: 이게 신명기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정말 많이 듣고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0: 네,
1: 네 여러분 볼륨을 높여주세요. 모든 길을 따라.

0: 진짜 어막 이렇게 소름이 돋아가지고 뭔가 찌릿찌릿해요.
1: 아네스타면님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신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진심이 묻어나죠. 그렇죠. 아, 진짜 좋다. 아니 저는 이 곡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네. 왜 처음에 그 한 분이신 나의 하느님하고 나의 주인이신 이유
2: 상대모사 하신 거예요 지금?
1: 조롱 아니죠? 조롱 아니죠?
0: 아니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나의 주인
1: 이걸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1: 여기까지입니다.
0: 아, 나의 주인이시.
1: 음반으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철저하게 신부님의 음역대를 딱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네. 딱 쓰셔가지고.
0: 아,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2: 신부님만 오르지 가능한. 오늘 유난히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0: 진짜. 오,
1: 이 모니터가 좋네. 대구 평화방송 좋다. 네.
0: 어, 뭐 네. 소름이 돋았고 반주도 정말 아, 그 네. 마음을 배로 증폭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2: 악기가 좋네.
0: 우리 너튜브에서 대건 안드레아님, 명불허전 황영삼 신부님부터 반주까지 멋지게 하시는 프란치스코 형제님, 그리고 오진 않으셨지만 어나더랩의 가인님까지 너무 좋다고 해주셨고요. 또 니 2683님, 더운 날 평온한 곡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시원한 라이브 최고입니다 윤세호님 해주셨고요. 그리고 DES 워십, 또 멋진 찬양 그룹이잖아요.
1: 아,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0: 함께 작업도 하셨었죠?
1: 네.
0: 네. 근데 들으시면서 어, 수업 듣는 것 같네요. 아까 그 라틴어 설명. 네, 안젤님도 지식 채널이에요. 그러시고요. 유익한 게 많죠?
1: 코너 하나 만들까?
0: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시크? 108님, 절묘하게 피아노가 안 잡히네요, 길정 형제님.
2: 아, 절묘하게? 네. 네.
0: 아, 이 빨간색 보여드리고 싶은데.
2: 하느님 앞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그 뜻인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0: 아멘.
1: PPL 금지. 네.
0: 아무튼 이렇게 모두 감동적으로 들어주셨는데요. 모든 길을 따라 이 곡이 하느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곡이라고요.
1: 네. 뭐, 하느님, 이게 보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나오는 신명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하느님을 예,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 자리고 그리고 사랑받고 예, 흠숭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근데 여기 보면 사실은 처음에 어디에 꽂혔냐면 이 가사에
0: 네.
1: 이 보라 이스라엘하고 이 구절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 사이에 모든 길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더라고요.
0: 네. 모든 길.
1: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0: 아.
1: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따라라는 네. 그 성경 구절이 보이면서 이 모든 구절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늘 행복하게 살고는 있지만
0: 네.
1: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길도 예, 또 주님 향해서 가야 되고 예, 모든 교우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0: 네.
1: 이 모든이란 단어를 예, 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0: 내가 원하는 길만 갈 수 없다는 거.
1: 네.
0: 참 그렇게 모든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 이 길을 굳이 나에게 걷게 하셨을까? 이런 거 느껴졌던 순간 있으실까요?
1: 요즘 고민 많으시잖아요.
0: 어떤 고민 하세요?
2: 아. 저도 나이 이제 서른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0: 네.
2: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지게 돼요.
0: 네.
2: 20대나 30대 초반에는 그냥 떠오는 대로
0: 맞아, 맞아.
2: 흘러오는 대로 갔다면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신앙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 네. 네.
2: 세상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신앙의 가치관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답은 곧 하느님 말씀 안에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답에 대한 고백이 되게 찬양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0: 네.
2: 요즘은 그 길을 찬양 안에서 좀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1: 참 곱다 고와.
0: 정말 고운 답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모든 길을 따라 나설 때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 신앙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신부님이 설명해주실 좀 꿀팁이 있을까요? 정말 그 길을 걷기 싫을 때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봐라.
1: 생각을 비워야죠.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요.
0: 아, 생각을 버려라.
1: 근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신앙은 습관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판단하는 습관. 이렇게 몸에 받아들이시면 관성으로 되게 편하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힘든지 모르고 지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매번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러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19살에 불러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습관을 딱 잡아버리셨군요. 네. 아, 그렇게 네, 왔습니다. 또 요즘 날이 너무 더우니까 뭐 성경이 읽는 거 하나만 해도 아, 더우니까 그냥 내일 읽자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습관을 가져보자. 그럼 좀 덜 힘들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그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길을 걸어가자 각오를 해보면서 들려주실 마지막 아도라시오 어떤 곡인가요?
1: 예, 이번에 나온 음원 중에요. 하느님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내용이거든요.
0: 네.
1: 예, 그 사실 이번 아도라시오라는 음반 내면서 두 곡에다가 연주곡 하나,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주신 연주곡 하나까지 세 곡을 넣었는데요.
0: 네.
1: 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묵상 속에서 위로를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저는 성경 내용을 그대로 예, 가사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아마 갖고 가시는 위로가 저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0: 이 곡이 또 뮤직비디오로도 나와 있죠.
1: 네, 다른 곡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한 번씩 봐주세요.
0: 좋아요,
1: 네,
0: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1: 고맙습니다.
0: 이 곡이 오늘 마지막 곡 되겠습니다. 우리 너튜브로 이미드레사님 빠져들고 있어요. 참 좋아요 하셨는데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어떡해요. 너튜브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또 다른 찬양 그룹으로 노엘도 들어오셨어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 너무 좋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7943님은 경기도 분이신데
1: 네,
0: 신부님 또 차큐나무 찬양 보러 멀리서 찾아가야겠습니다 하셨어요.
1: 네, 우와,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찬양 콘서트가 뭐라고 하셨죠? 대오?
2: 라오스 대오.
0: 라오스 대오. 네. 네,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0: 네, 오늘 참여해 주신 7943님과 또 너튜브의 안젤 천이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우리 자키오나무도 요즘 뭐 아주 활동이 활발하시던데 행복찻집도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노래해드리리 자키오나무의 황영삼 마태오 신부님, 홍길정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케오 나무가 노래해드릴 마지막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8813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지 마. 죄송해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셨고요. 또 함께 우리 너튜브로도 이렇게 댓글로나마 따라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의 이 기쁨, 이 찬양 뜨거운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되죠.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캠페인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태적 회심이라는 우리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조금은 시원한 여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김태우의 시원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샘뮤직 김빛나입니다.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로 이 부분을 열었어요. 5842님이 회사 앞에 단골 카페 사장님이 금요일이라고 음료를 사이즈업 해주셨어요. 별거 아닌데도 신나네요. 빛디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친절을 받으면은 너무 기분 좋죠. 괜히. 5842님 덕분에 저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볼게요. 감사합니다. 1930님, 빛디, 저 오늘 드디어 에어컨 필터 청소를 끝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주말에 본격적으로 홈캉스 즐기려고 큰맘 먹고 움직였네요 하셨어요. 7월 말인데 아직까지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안 하셨다는 거는 그냥 일단 틀고 봤다. 혹은 아직도 에어컨 없이 살아봤다. 이 두 가지인데 어쨌거나 속 시원하게 에어컨 필터 청소하셨으니까 더 깨끗하고 상큼한 바람으로 홈캉스 주말에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하셨어요. 해놓고 나니까 뿌듯하고 그렇죠? 자, 오늘 2부 시간은 여름 특집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듬뿍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라디오 바캉스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모실게요.

0: 주셨어요. 마지막 날이라.
1: 아니, 부끄러웠던 건 아닌데 네. 네,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름휴가 다들 이제 7월 말이면은 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바캉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혼자 혹은 좋은 네. 사람하고 떠날 수 있다면 온전히 음악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바캉스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세요?
1: 저는 바캉스 가서는 음악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요.
0: 거기서는 그냥 파도 소리나 네. 새 소리 이런 걸 듣고 싶다.
1: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0: 네.
1: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 항상 신곡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0: 아, 맞아요.
1: 그리고 항상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다음 책 소재를 고민하기 위해서 또 고전들을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 일적으로 음악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여행을 가서는 거기에 있는 음악을 막 흡수해서 나를 막 키우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듣던 좋아했던 곡들 들으면서 그냥 쉬고 좀 그래보면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0: 그러네요, 진짜.
1: 네.
0: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세요? 딱 생각나는?
1: 근데 저는 유럽 전에 갔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0: 네.
1: 그때 체코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유럽의 옛 정취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0: 오.
1: 네. 좀 현대적인 유럽 말고
0: 네.
1: 좀 예전의 정취가 남아있는 그런 유럽의 거리를 걸었을 때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좀 그런 곳들만 한번 찾아서 가보고 싶다 네,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0: 체코 프라하가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저도
1: 예뻐요.
0: 못 가봤어요. 네.
1: 이렇게 길거리 바닥이
0: 네.
1: 보도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그 예전 네, 그런 블럭으로 쫙 깔려있는데 그 캐리어를 들고 가면 덜렁덜렁덜렁 소리가 계속 납니다.
0: 끌고 가기 힘들겠다.
1: 네. 그게 처음엔 되게 불편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낭만이 좀 있었더라고요.
0: 천천히 가야 하고 그렇죠.
1: 그렇죠. 성당 같은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
0: 맞아요.
1: 건물들이 다 왠지 옛날에 지어진 분위기로 가득하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0: 체코에 가보고 싶다.
1: 네.
0: 아, 그러네요. 혹시 세계 유명 아티스트 중에서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아티스트 한 명을 꼽는다면 예전에 뭐 베토벤이나 프레디 머큐리처럼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까지 포함한다면 혹시 네. 욕심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1: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존 레논인 것 같습니다.
0: 아~
1: 네, 존 레논은 음악을 잘하는 천재인데
0: 네.
1: 그 음악이 심플하기까지 하고요.
0: 네.
1: 그리고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을 했던 진보적인 예술가거든요. 정말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그게 다 있는지 참 신기한 예, 그런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존 레논이 한국 아티스트였으면 한국 음악 시장이 아마 지금 아시아 전체를 넘어서 어마어마해졌을 것 같은데요.
0: 그때부터.
1: 네.
0: 비틀즈가 그러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었을까요?
1: 한국에서 나오는 거죠.
0: 이야,
1: 비틀즈가.
0: 그 당시에.
1: 네.
0: 생각만 해도 좋네요.
1: 가만 생각해보니까
0: 네.
1: 존 레논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로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도 드네요.
0: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었을까.
1: 네, 그 시절은 또 워낙에 이제 압제가 심했던
0: 맞아요.
1: 시대이기 때문에
0: 네.
1: 과연 펼칠 수 있었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0: 그러나 가장 욕심나는 아티스트다.
1: 네.
0: 네,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다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대화님께 음악 처방을 부탁한 방글이가 계시거든요. 문자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9619님이에요. 저는 무슨 청개구리 심본지 오히려 여름에 듣는 캐롤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참 남은 크리스마스가 왠지 곧 올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눈이 오는 기분이라 그런지 더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여름 장거리 운전할 때 캐롤만 쭉 듣기도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들을 캐롤 한 곡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캐롤이라 여름에 네. 듣는 캐롤.
1: 사실 이 재밌는 사실인데요.
0: 네.
1: 많은 캐롤 음악들이 여름에 제작이 됩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여름에 써야 이제 네. 서서히 녹음하고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겨울에 나오거든요.
0: 네.
1: 겨울에 써서 낼 거면 이전에 썼겠죠.
0: 그러네요.
1: 네.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바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인 고전들이 많은데

0: 추천하고 싶은 곡은 이제 제이리빗이 리메이크한 슬레이라이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것도 혹서기에 쓰여진 캐롤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1: 아주 더울 때.
0: 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럴이라 이렇게 선율을 들으시면 바로 알만한
1: 네.
0: 네, 그런 곡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게 몇 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1: 네.
0: 많은 캐롤들이 여름에 제작된다.
1: 그럼
0: 어쩌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여름 감성도 좀 담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겨울을 꿈꾸면서.
0: 네. 그리고 예전처럼 음악 유통과 제작에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고전들은 더더욱 여름에 쓰인 곡들이 많습니다.
1: 봄부터 준비해가지고.
0: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거죠.
1: 오, 그럼 다들 이 여름에 만들면서 겨울을 꿈꾸니까
0: 네.
1: 같은 감성 느낄 수 있겠는데요.
0: 그렇죠.
1: 네. 캐롤을 쭉 들으면 진짜 아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잠시나마 좀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0: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악이 청각으로만 사람들에게 상상되는 게 아니라 시각으로도 약간 그 공감각이라고 하죠.
1: 오.
0: 그래서 어떤 사운드를 들었을 때 풍경이나
1: 네.
0: 시각적인 심상도 같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어떤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면 그런 풍경을 상상하면서 또 시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1: 좋네요. 너무 더운 날은 이 눈 오는 풍경도 생각하면서
0: 네.
1: 썰매 타는 것도 생각하고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조금 더 시원해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아주 그냥 명쾌한 처방이었습니다. 대화님이 9619님을 위해 처방해 주신 제이 래빗의 슬레이 라이드 준비해 놓고요. 자,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0: 첫 번째는 조용필의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1: 아.
0: 인데요. 1980년대 최고의 여름 명곡이라고 해도 아마 이의를 다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지금도 명곡이죠.
0: 그러니까요. 네. 많이 불리고 있고
1: 네.
0: 1985년 7집에 수록이 돼 있고요. 네, 조용필 씨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이죠.
1: 근데 당시는 이 앨범에서 다른 곡들이 더 훨씬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0: 예전은 LP 시대잖아요.
1: LP.
0: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앨범을 딱 꺼내보면
1: 네.
0: 그 사이드 A가 있고 사이드 B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이드 A, 그 중에서도 첫 곡이 보통 타이틀곡이었죠.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렇게 그 앞에 수록됐던 곡들이 어제, 오늘 그리고 또 그대여였습니다. 이 두 노래는 실제로 가요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할 정도로 큰 네. 인기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처음 의도했던 타이틀은 눈물로 보이는 그대와 들꽃. 이었고요. 네, 여행을 떠나요는 사이드 B 중에서도 맨 뒤에는 5번 트랙이었어요. 6번은 건전가요였으니까 뭐 좀 제외하더라도.
1: 네.
0: 그러니까 조용필 씨 입장에선 여행을 떠나요가 물론 마음에 드는 곡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앨범에는 가장 뒤에 가장 주목을 덜 받는 곳에 위치했던 이제 그런 곡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기가 계속 올라갔고 이승기 씨가 또 커버에 부르면서 지금의 30, 40대한테도 좀 익숙한 요즘에 Z세대, 뭐 흔히 말하는 잘파세대 예, 그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이승기 노래로 알고 있겠죠?
0: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씩은 누가 흥을 거리는 걸 통해서라도 들어봤을 것 같고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너무 신나는데 오죽하면은 이 야구장 응원가로도 매번 쓰이잖아요.
0: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랑받는 데에는 완성도가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리메이크 곡이 아니라 조용필 씨가 발표했던 그 곡을 들어보면 사실 그 시대의 락 사운드를 이렇게 멋지게 구현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락 장르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역시 조용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멋진 곡입니다.
1: 네. 네,
0: 전설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감탄이 나오는 멋진 곡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래 사랑받지 않나 싶고요.
1: 네.
0: 그 작사 하지영 씨가 맡았는데
1: 네.
0: 조용필 씨의 히트곡을 다수 만든 분입니다. 허공도 그렇고
1: 오.
0: 친구여도 그렇고 다 하지영 씨가 만든 가사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조용필 씨와 합을 오래 맞췄던 작사가가 만든 히트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님은 이 곡을 오늘 어떤 주제에 맞춰서 선곡을 해오신 걸까요? 1번 세대를 잇는 여름 명곡, 2번 바닷가에서 듣고 싶은 노래. 아, 이거 여행을 떠나요는 사실 1, 2번 다 해당이 다 되는 맞기 거라서 때문에. 헷갈리는데 힌트 좀 주세요.
0: 제가 아까 1980년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이야기한 데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1번 세대를 잇는 여름 명곡, 2번 바닷가에서 듣고 싶은 노래,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백업 커피 2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9619님을 위한 노래 선곡 제이 래빗의 슬레이 라이드 그리고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0: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여름 특집 듬뿍쇼.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주파수로 떠나는 휴가 라디오 바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음악을 골라오셨다고요?
1: 네, 퀴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세대를 잇는 여름 명곡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앞으로 80년대 봤으니까 90년대, 2000년대, 10년대, 20년대까지 제가 좀 세대별로 좋아하는 네, 그런 명곡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정답 맞히셔서 100억 커피 상품권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90년대로 가나요?
1: 네, 90년대 여름 음악 하면 한 그룹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저도 정말 이때 많이 듣고 좋아했는데 쿨의 해변의 여인.
0: 오, 네, 너무
1: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여름 가요계라는 말이 네. 1990년대 이전엔 그렇게 쓰이질 않았습니다. 잘.
0: 오,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여름을 겨냥해서 활동하는 어떤 그룹이 나타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뭐 계절 음악에 대한 특수 같은 것들이 가요계에 활발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물론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제 이런 걸 앞두고 발표되는 뭐 캐럴이라든가 이런 건 많았죠. 하지만 네. 또 여름을 겨냥한 그룹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쿨이 이걸 좀 거의 개척하지 않았나?
0: 그래요.
1: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쿨이 인기가 정말 많을 때 네. 예, 저에겐 대선배님인데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이 쓴 쿨에 대한 칼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0: 네.
1: 조금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
0: 네, 뭐라고 하셨나요?
1: 여름 노래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지만 이상하게도 여름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가수는 전무했다. 사계절에 걸쳐 활동하는 가수의 입장에서 특정 시즌만을 상대로 음악을 한다는 것이 위험했을까? 그런데 쿨은 다르다. 시원하다는 그룹 이름대로 오로지 여름만을 공략한다. 이제 음악은 장르뿐만 아니라 소재도 전문화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쿨이 가요계의 어떤 하나의 히트 공식 같은 걸 좀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0: 맞아요. 그룹 명도 쿨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그렇다고 이들이 여름뿐만 아니라 여름에만 사랑받은 게 아니고 사계절 내내 사랑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쿨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슬퍼지려 하기 전에 뭐 이런 곡 들어보면 꼭 여름 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0: 네.
1: 그 당시 인기 많았던 혼성 댄스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점점 여름 히트곡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전략을 좀 수정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변의 여인은 정말 세대를 거쳐서 계속 사랑받았는데
0: 네.
1: 2000년대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어요. 2003년에
0: 네.
1: KBS 제2라디오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규모가 놀랍습니다. 무려 1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피서지에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를 설문했더니 해변의 여인이
0: 오, 1위였어요?
1: 1위였습니다.
0: 와.
1: 2위는 DJ DOC의 여름 이야기. 3위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인데 지금 설문하면 완전히 다르겠죠, 결과가.
0: 근데 2003년인데 이거 다 90년대 노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와.
1: 그만큼 90년대에 좀 오래가는 고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0: 맞아, 맞아.
1: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0: 해변의 여인은 와우, 여름이다. 이거 김성수 씨.
1: 그렇죠.
0: 그것부터가 재밌었잖아요. 네,
1: 김성수 씨의 그 존재감이 너무 귀여웠어요.
0: 맞아요. 노래 파트는 없는데
1: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랩 좀 하시고 네. 감초 역할이 진짜
0: 네,
1: 톡톡했죠.
0: 그 당시 혼성 그룹이 많았어요. 인기도 많고 쿨 있고 유피, 자자, 투투, 룰라
1: 네.
0: 진짜 많았어요. 잼
1: 그렇죠.
0: 네.
1: 근데 지금 혼성 그룹이 많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음악 회사 사장님들이 이제 네. 성공 공식을 어느 정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남돌, 여돌 이렇게 성별을 확실하게 예, 컨셉을 밀고 갔을 때 오히려 팬들이 많이 생기고 네. 이점이 많다는 걸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성 그룹을 시도하지 않죠. 그리고 혼성 그룹이 그 팬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제 경험상 깨달았다고 해요.
0: 네.
1: 예를 들어 갑자기 막 혼성 그룹 멤버들끼리 막 사귄다는 소문이 나면 갑자기
0: 맞아요.
1: 팬들이 다 이탈하고 막 이런
0: 맞아요.
1: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혼성 그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올데이 프로젝트가 데뷔해서 성공하면서 혼성 그룹 흐름이 좀 만들어지나 했는데 또 그게 좀 막 쏟아져 나오거나 네. 뭐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진 또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남돌 여돌 이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무래도 이렇게 이 남돌 여돌 이렇게 대다수로 나오는 이런 아이돌들이 있어야 네. 그 중에 이제 막 누굴 좋아하고 누굴 좋아하고 막 이런 팬들이 확 몰리니까 그런가 봐요.
1: 그렇죠.
0: 아무래도 이 음악 시장이
1: 네. 네. 그러니까 검증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네.
0: 아, 올드프 이후로도 또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1: 네.
0: 자, 세대를 잇는 여름 명곡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럼 2000년대인가요?
1: 네, 2000년대. 네, 90년대에는 쿨이라는 정말 확실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는 여름 음악 강자 딱히 떠올리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여행이라든가 뭐 네. 다양한 주제를 다뤘던 노래들 중에 여름에 사랑받았던 음악으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0: 이 노래가 화로회 소주 마셔 우럭 개사를 두 개 더 이거죠.
1: 네, 본인이 직접 개사했었나요? 그 나와서 막 불렀잖아요. 민경훈 씨가 아, 참 재밌었는데.
0: 맞아요. 네.
1: 2005년에 이제 버즈의 2집 앨범이 대박을 쳤는데요.
0: 네.
1: 거기 수록곡이었고 버즈 대표곡들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뭐 겁쟁이, 가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모두 히트했고
0: 다 좋았네.
1: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손 그 공연장은 소녀 팬, 네. 노래방은 소년 팬이 채웠다.
0: 아, 남자들의 이 뭔가 네. 이 필수곡이었어요.
1: 그렇죠. 네. 그 창법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0: 네. 네. 마이크 머리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네.
1: 왜 그 이렇게 하면 고음이 더 잘 나나? 이렇게 뭔가 느낌이 그렇게 되나 봐요.
0: 그래서 민경훈 씨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마이크를 머리 위로 해서 놀리니까 네. 스탠딩 마이크를 썼대요.
1: 아.
0: 스탠딩 마이크를 썼는데 그러면 또 자기가 그 허리를 뒤로 젖히더래요.
1: 사람이 고음을 내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0: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 봐요.
1: 네.
0: 네. 그 당시에 또 락이 또 인기였다면서요.
1: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R&B, 힙합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락이 좀 저문다 싶었는데 오히려 버즈, 뭐 FT 아일랜드 이런 그룹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아이돌형의 꽃미남 락 밴드들 정말 인기 많았죠. 지금 뭐 데이식스 같은 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걸 살짝 예견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진짜 버즈나 FT 아일랜드가 있었으니까
1: 네.
0: 데이시스가 또 나왔겠죠. 근데 이 민경훈 씨가 오디션을 독특한 장소에서 봤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1: 민경훈 씨가 회고를 한 그 인터뷰를 예, 봤는데
0: 네.
1: 아니 공연장에서 이야기했던 걸 기사로 썼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0: 네.
1: 그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노래방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0: 아니 회사가 아니라요?
1: 그러니까 뭐 연습실은 있었겠죠.
0: 네.
1: 그런데 거기에서 좀 뭔가 여의치 않았는지 노래방 데려가서 네. 오디션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배웅 나온 매니저가 너무 이상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서 전혀 이 소속사에 대한 신뢰가 처음에는 가지 않았었다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 참 이 데뷔이라 찾아보면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요.
0: 아니, 노래방에서 오디션은 진짜 특이하네요.
1: 그렇죠.
0: 네. 민경훈 씨가 지금은 뭐

0: 예능 캐릭터로 성공을 했는데 예전에 초반에 밴드만 했었잖아요, 사실.
1: 네.
0: 예. 네. 근데 이 지치게 하는 여론들이 있었다는데 이건 뭐예요?
1: 밴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락매니아들이 아직은 좀 강성일 때입니다. 예, 그래서 좀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
0: 아,
1: 같아요.
0: 락은 이래야 해.
1: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0: 네.
1: 밴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네, 어리고 배워가는 단계인데 뭐든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 느낌이라고 좀 아쉬움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참 아이돌형 밴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그런 갈등을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0: 버즈가 그거를 다 이제 좀 안고
1: 활동을 했었죠.
0: 새로운 그 길을 개척을 했네요.
1: 네.
0: 네. 자, 그럼 세대를 잇는 여름 명곡 90년대, 2000년대 두곡 듣고 올게요. 쿨의 해변의 여인,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they cannot be exciting and critical.

0: 두시의 뮤직 여름 특집 듬뿍쇼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라디오 바캉스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세대를 잇는 여름 명곡 듣고 있는데요. 쿨의 해변의 여인 그리고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들어도 좋네요.
1: 네.
0: 지금도 근데 이 두 노래는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많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고전 중에 고전이죠. 사실 모두가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0: 좋습니다. 자, 명곡은 명곡이다. 자, 이번에 201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010년대는 정말 고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0: 많아요?
1: 일단 아이돌 전성기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근데 아이돌 그룹의 주특기가 또 댄스 음악입니다. 그러니 여름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0: 그랬겠네요.
1: 여름에 히트한 그런 댄스 음악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일단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부하걸이 아브라카다브라로 네. 컴백했을 때 그때 수영장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팔짱 끼고 도는 춤 있죠.
0: 네네.
1: 그거를 그 안전 요원들이 갑자기 막 나와서 이렇게 춤에서 돌던 장면이
0: 이러다 미쳐 미쳐 이렇게
1: 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0: 전 국민이 그거 다 따라했어요.
1: 네, 정말 수영장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 당시에 네. 네, 여름 댄스 음악 명곡들이 많았는데
0: 네.
1: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시스타의 Shake It입니다.
0: 이 시스타는 정말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0: 지금도 보고 싶어요.
1: 네. 시스타 뭐 소유 씨도 색깔을 좀 바꿨지만 멋지게 활동하고 있고 뭐 효린 씨도 그렇고 계속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엔 특히 걸그룹들의 음악에 이제 여름에 인기 있던 곡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돌들은 약간 어두운 카리스마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0: 남성 이런 거 그러니까. 있죠. 짐승돌처럼 네,
1: 터프한
0: 이런
1: 느낌. 맞아. 강렬한 거.
0: 맞아요.
1: 그런데 걸그룹들은 좀 대중적이고 밝은 음악을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걸그룹들의 댄스 음악 중에 여름 히트곡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중에서도 시스타는 특히 여름 이미지랑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뭐 Touch My Body도 있었고 여러
0: 맞아요.
1: 곡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Shake It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네.
0: 이 곡은 언제 발표된 거예요?
1: 2016년 6월 말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10년이나.
0: 오, 10년 됐네.
1: 됐네요.
0: 세상에.
1: 와, 이 노래가 10년 됐다는
0: 세상에.
1: 게 참 믿기지가 않죠.
0: 네. 네. 노래도 노래인데 시스타는 그냥 비주얼적으로도 여름 하면은 왠지 시스타 노래를 들어야 될 것만 같은.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비치에서 태닝하는 잘 나가는 언니들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었어요.
1: 시스타가 그 당시에 뭘로 유명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건강한 섹시함을 내세웠고 그게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보면 걸그룹들의 그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특히 컨셉 경쟁이 아주 치열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 그룹이 이런 컨셉으로 나가니까 우린 좀 이런 식으로 뭐 좀 언니들은 조금 섹시한 면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신인이니까 좀 소녀답게 뭐 이런 식으로
0: 귀여움 이런
1: 정말
0: 거.
1: 세분하게 분화돼서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런 와중에 약간 선정성 논란을 빚는 그룹이나 음악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시스타는 건강한 섹시함을 내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빛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또 시스타 멤버들이 데뷔 초반에 아육대 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0: 그럼요.
1: 아이돌들이
0: 육상대회.
1: 체육대회 같은 거 네.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 우승을 하거나 또 소유 씨가 운동하는 모습 같은 걸 예능 나와서 보여주는데 이런 네. 게 아주 건강하게 보여진다던가 이제 그러면서 이미지가 조금 더 그쪽으로 굳어졌고 그래서 여름에 특히 사랑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효린 씨 기사 얼마 전에 난 거 보니까 또 여름 이런 키워드가 그대로 등장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직도 시스타 하면 여름 음악 예,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0: 시스타의 완전체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1: 그러네요.
0: 네.
1: 성사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0: 있겠죠. 네, 그래도 뭐 H.O.T.도 다시 뭉친 마당에
1: 네. 네.
0: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 언젠가 사람들이 원하면
0: 네.
1: 뭐 뭉치는 거는 뭐 그런 갈등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0: 꼭 한번 보고 싶은 시스타고요. 자, 이어서 한 곡 더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는 가장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네, 2020년도 여름 노래도 준비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좀 최신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츠 투 하츠의 네. 레몬탱이라는
0: 레몬탱.
1: 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여름 겨냥 음악이라 좀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아마 많은 분들이 하츠투하츠가 누구야라고 생각하실지도.
0: 아니 발음이 너무 어려워 일단. 하츠투하츠.
1: 그 하츠라고 쓰고 네. 또 숫자 2 쓰고 네. 또 하츠라고 쓰는데 작년에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한데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걸그룹입니다. 네. 8인조인데요.
0: 어 맞네요.
1: 네, 소녀시대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SM에서 에스파 이후로 오랜만에 내놓은 또 걸그룹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SM이 정말 그 아이돌 걸그룹 명가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뭐 소녀시대도 그렇고, 뭐 레드벨벳도 그렇고, FX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은 히트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이런 관심을 초반에 엄청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 루드라는 곡이 아주 큰 인기를 끌면서 네. 점점 더 이제 국민 걸그룹으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상큼하고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츠 투 하츠가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1: 네.
0: 귀엽고 상큼한.
1: SM의 걸그룹을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녀시대 같은 약간 귀여운 컨셉이 있는 반면에 FX나 에스파 같은 약간 힙한 이미지. 좀 음악적으로도 갑자기 막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시도해서 오 되게 멋있는 음악하는 팀이네.
0: 네.
1: 가사도 이게 뭐야 싶은 엉뚱한 가사를 넣어가지고 좀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던가.
0: 네.
1: 약간 두 계열로 나뉘는데 하츠 투 하츠는 좀 그 둘을 섞었다고 할까 혹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소녀시대에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0: 네.
1: 하는 장르들을 보면 뭐 하우스 음악이라던가 좀 감각적인 장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SM의 좀 색깔을 잘 보여주면서도 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0: 레몬탱은 그러면은 어떤 노래예요?
1: 여름을 겨냥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짜릿한 예, 좀 상큼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0: 네.
1: 레몬이라는 소재를 쓴 것 같고요. 이 탱이라는 단어도 좀 짜릿한 맛과 향 네, 이런 걸 뜻하거든요. 네. 그리고 작곡가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0: 네.
1: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말 많은 곡을 썼던 SM의 대표 작곡가인 켄지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SM의 야심작 네, 그런 여름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하츠 투 하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1: 요즘 그 걸그룹 그리고 뭐 남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우스 음악의 인기가 굉장히 그 좋습니다. 하우스 음악은 원래 좀 클럽 음악 장르여서
0: 네.
1: 그리고 약간 춤 동선이나 이런 걸 만들기도 좀 댄서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돌 현재 그룹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하우스 음악 붐이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앞서서 시도했던 그룹이 또 하츠 투 하츠이기도 하고요. 네.
0: 근데 어떻게 귀여운 컨셉도 하고 힙한 것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린 친구들이.
1: 요즘 그게 좀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POP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돌 음악이
0: 네.
1: 이제는 더 이상 대중적인 걸 대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평론가들이 K-POP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0: 네.
1: 저 나라의 가장 대중적인 저 아이돌 산업은 왜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의 가장 힙한 거를 제일 먼저 끌어다 쓰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 이걸 좀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사실 해외에서도 좀 비주류라고 평가되는 이제 하이퍼팝 같은 장르를 적극적으로 끌어다 쓴다던가
0: 네.
1: 최근에는 뭐 아일리시라던가 르세라핌 같은 그룹이 테크노를 시도한다던가 이런 걸 앞서서 해내고 있거든요.
0: 네.
1: 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해외를 좀 겨냥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이 너무 식상한 그 아이돌들의 노래에서 약간 좀 새로운 걸 시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1: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원인은 네.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거일 텐데 K-POP 산업이 워낙에
0: 네.
1: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고 취향이 되게 좋은 그런 직원들이나 기획자들이 K-POP 쪽으로 되게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감각적인 사람들이 뻔한 것만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결국은 다 사람들이 하는 건데 뭔가 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지금 K-POP으로 많이 몰려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작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K-POP 그룹이 부르면 일단 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작권료라든가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일단 K-POP 그룹과 협업해서 곡이 하나 팔리면 네. 진짜 엄청난 돈과 유명함을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0: 적극적으로
1: 또 협조해서 같이 만들려고 하고 결국은 이 산업이 커질 때 누리는 여러 효과들을 이제 K-POP이 잘 이렇게 선점한 것 같아요.
0: 그런 시너지가 참 좋네요.
1: 네.
0: 사흘간 우리 음악평론가 이대화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너무 좋은 노래들 많이 들었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뭐 여름 음악 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뭐 그런 것들 쭉 들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네, 기분 좋았습니다.
0: 네. 자, 라디오 바캉스 세대를 잇는 여름 명곡 시스타의 Shake It 그리고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들으면서 대화님과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금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왕이면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인사드릴까요?
1: 네.
0: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순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슬슬 출출해지면서 저녁은 뭘 해 먹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하다고들 하죠. 요즘은 혼자 지내는 1인 가구가 참 많다고 해요. 혼자 드시는 식사일수록 그저 한 끼를 때우는 것보다 내 몸을 위해서 정성껏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바라보는 금요일,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한 끼, 우리 마음의 영양도 챙기는 어떤 메뉴를 준비하실까요? 잠시 후 오솔길 산책하면서 나눠볼까요?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오늘 첫 곡으로 크리스나 제이의 박소정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성채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와, 또 다시 폭염 경보 병

필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자꾸만 이런 폭염 경보가 뜨네요.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죠. 예, 요즘처럼 정말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에는 글쎄요, 오이 냉채국, 냉면, 뭐 뭘 드시는 게 시원할까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쉬는 게 예,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겠죠. 하지만 뭐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 매 끼니를 정성껏 챙겨 먹는 일, 아우 정말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한 끼를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일, 와 정말 큰 수고가 따르죠. 근데요,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뭐 집밥 같은 음식을 배달받을 수도 있고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참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주부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누군가 정성껏 차려진 밥 참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석길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나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는 맛있는 이야기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1등으로 오셨네요. 예, 오늘은 더 더워진 것 같은 날씨 속에서 저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아름다운 바닷가도 구경하고 잠시 성당 앞도 걸어가다가 만나곤 했답니다. 정말로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성당 보이면 또 그 성당 앞에 지나가면서 또 인사도 드리고, 야, 이렇게 사무엘 형제님 이제 7월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정말 수고하셨겠지만 사무엘 형제님 특별히 늘 길을 달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치를 보면서 네, 감사드리고 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계정 스텔라님, 어느덧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젠 가을도 2개월 정도만 버티면 오겠죠? 아, 가을이 그립군요. 아유, 저도 그래요. 빨리 좀 선선해졌으면. 근데 아직 말복도 있어야 되고 뭐 한참 8월 한 20일경이나 돼야 조금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때가 되면 또 시원해집니다. 예. 황베드로님, 7월달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사뿐사뿐 오솔길 걸어갑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네, 사뿐사뿐 마음이 가벼우신가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하하대사님, 네, 오늘은 고속버스로 서울 집에 올라가면서 듣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1인입니다만 오일장에서 사다가 밥해서 끼니 안 굶고 잘 먹고 있어요. 서울에 혼자 있는 아네스가 걱정이죠. 아유, 만화님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잘 잡수고 계세요. 안 그럴까요? 그래도 주말마다 이렇게 부인 되시는 분 만나면 또 만난 밥상 딱 차리면서 또 낭군님 기다리고 계신 아네스, 아유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더운 여름이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러나요? 이열치열? 뭐 이렇게 뜨거운 삼계탕 뭐 이런 거 함께 잡수셔도 좋겠네요. 괜한 소리 하나요? 네. 이기형님, 네, 7월 마지막 날이네요.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찍 출석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마음 다해서 이렇게 또 꼭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7월 마지막 날 라디오 앞에 또 귀를 쫑긋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족 모두 휴가는 언제 가시나요? 조금 쉬셨으면 하늘이도 좀 쉬고 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가족이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죠. 예, 이제 주말인데요. 편히 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신상옥이 부릅니다. 우리 마음에도

신상옥의 우리 마음에도 듣고 왔습니다. 전영희님, 네. 저는 마리아입니다. 수녀님,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요. 아기 강아지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 며칠 전 눈을 뜨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보낸다고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다 보니 여섯 마리인데

이 아이들마저 보듬을 수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좋은 집에 분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떡하죠? 강아지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 이미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두 마리인가 보죠? 그래서 여섯 마리라고요. 근데 엄마 강아지가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봤었는데 새끼가 다 떠나버리고 분양을 주니까 너무 슬픈 얼굴로 막 계속 끙끙거리면서 새끼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만 남길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참 복덩이들인데요. 이쁘게 아마 다른 집에 가서도 잘 자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들은 정말 잘 자라다. 뭐 요즘엔 뭐 강아지 없는 집이 거의 없고 그런데요. 잘 자라고 이쁘게 자뭐 크라고 마음으로부터 뭐 기도? 기도까지는 강아지 때문에 기도한다?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씨가 착한 그런 가족에게 분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강아지라고 해서 막 나쁘게 해를 입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재미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튕겨벨님, 혼자 있을 땐 음식을 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며칠 전 아이들이 와 있을 때에는 고구마 순, 깻잎 순, 오이지 무침, 콩나물 냉국 등 시골 밥상이었어요. 딸이 엄마 밥은 속이 편해 하니까 계속 해줘야 하나 봐요. 좋죠. 엄마 밥들이 정말 속이 편해요. 막 이상한 인스턴트 그런 거막안 들어가고, 엄마 밥이 편해. 정말 그 말이 똑 맞는 것 같아요. 따님이 오시면 꼭 같이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예. 괜히 침이 고이네요. 069 하나님, 무엇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습관 같습니다. 밀가루와 초콜릿을 끊은 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짜고 매운 것, 단것 피하기. 전자레인지 쓰는 거 피하기 하나씩 실천해 가기를 하다 보니 이런 행동이 이제 편안하게 어색하지 않은 단계에 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 아픈 속을 위해서 일단 3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아, 사실 건강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해서 이렇게 밀가루와 초콜릿 안 드신 지가 이제 6개월이나 되셨다고요.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뭐 전자파가 나온다고 해서 꼭 뚜껑을 닫고 그렇게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데펴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네. 아무튼 저에게도 참 뭐라 그럴까요? 자극이 됐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빵도 맛있고 다 그러잖아요. 뭐 초콜릿은 먹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예. 아무튼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정말 8월 아직도 내일이면 8월이지만 무척 덥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2037님.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병원 정기검사 투어를 하느라 힘들었네요. 오늘 체혈도 많이 해서 피가 모자랄까 봐 보충하느라 점심을 많이 먹었네요. 하하, 호호. 아, 체혈을 하면 점심을 많이 잡수셔야 되는군요.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체혈을 했었거든요. 무슨 검사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오늘도 무더위에 수녀님 방송국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힐링 방송 기도의 요소들 들으러 빨리 들어왔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또몸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여름에는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정기검사. 자, 이거 꼬박꼬박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빼져먹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네. 요세피나 님이 오셨네요. 늦게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서지수 요세피나입니다.
지금 현재 방학 중에 있습니다. 호호. 나 어우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었는데 지수 얼굴이 딱 떴어요. 친구해 주세요 하는 게 이렇게 떴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거 누를까 하다가 그냥 아이고 뭐 그랬는데요. 지수 어서 오세요. 지금 방학 중이라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뭐 기말고사는 잘 봤겠죠? 네, 아, 잘 못 보면 어때요? 또 뭐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죠. 예, 이제 음성기도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자매님 익명의 자매님이시네요. 이름을 안 밝혀 주셨어요. 함께 만나봅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남동생 생일이거든요. 남동생은 절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전 남동생을 사랑합니다. 남동생이 상처 줘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전 남동생을 사랑하니까요. 저와 남동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동생 생일을 맞아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마음이 참 깊게 전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때로는 뭐 서운함도 있고 마음에 남은 상처도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남동생을 사랑하니까요. 라는 말씀 안에서 야, 이게 정말 혈연, 뭐, 그쵸? 남동생을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요. 남동생 생일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를 정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혹시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뭐 생일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셨겠죠? 안 먹을래? 했을까요? 누나를 너무 미워해서? 에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 하는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때로는 긴 말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식탁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어주는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어머니, 예, 하늘에서도 두 자녀, 두 자녀죠. 맞죠? 예, 따님과 아드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살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돌아가신 어머니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잠시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운 어머니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남겨주신 가족들의 마음에도 사랑과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생일을 맞은 남동생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에게 쌓인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서운함보다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자매님과 동생분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며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유선영이 부릅니다. 어머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또 연락이 가겠습니다. 네. 자, 또 응원 문자가 진짜 많이 왔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기도를 청하신 익명의 자매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함께 하시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함께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예, 가족과의 관계. 자, 이게 형제자매들이 참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왜 그런지 찌그럭거리는 가족도 있습니다만 동생은 남동 그 남동생은 왜 그럴까 무슨 원인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7855님 그리고 튕겨벨님 네, 같은 마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자매님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어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동생의 생일도 축하드리고 또 남동생의 누나에 대한 마음이 따뜻해지길 기도합니다. 아유, 또 말씀도 참 다들 이쁘게 하셨습니다. 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남겨진 남동생도 참 항상 마음에 버겁기도 하지만 또 안쓰럽기도 한 마음에서 기도를 또 요청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이게 동병상련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리고 2037님, 유채칠리아님, 네.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자매님을 무시하는 남동생을 끝까지 챙기고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괜히 안쓰럽게 생각되면서도 기특하게 느껴지네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어려운 사연을 보내주신 예, 마음 따뜻한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유, 남동생들은 사실 툭툭 그렇게 이쁜 말 그렇게 제대로 잘 못하죠. 대개가 남자들은. 그래서 미안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좋죠. 네, 그러다 보면 예, 뭐 좋은 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제 긴 기도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함께 나누는 식탁의 기쁨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따뜻한 한 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소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 몸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또한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돌봄 안에도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식탁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처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식탁에도 감사와 사랑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DES가 부른 감사에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정 디오니시아님, 네, 음성기도 하신 자매님 위해서 아멘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멀리에서 또 기억해 주셨네요. 가톨릭 신자는 되고 싶진 않지만 관심은 간다는 친구를 명동 성당으로 데리고 갔었답니다. 제가 꼭 신자가 아니라도 우리 성모님이랑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거니까 힘들 때면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 명동 성당은 객이 많으니까 관광객이 그죠? 들어가서 앉아 있기 쉬울 거야 하며 성체조배도 하고 미사도 함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구, 그런 일이 있군요. 제 친구 희정에게 성당 가서 주님께 위로를 청할 용기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꼭 뭐 세례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네, 성당 가서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명동 성당에 가면 그래 보면 참 좋죠. 그래서 함께 또 성체조배도 하고 미사도 하셨다니 정말 좋은 일인데요. 갑자기 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다고 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위로를 그렇게 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예,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는 것도 그렇고 예, 디오니시아님이 기도를 해보세요.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죠. 네, 요세피나님, 네, 수녀님 이번 성적 저번보다 좀 올랐어요. 하하, 성적 보자마자 놀라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성적으로 인해 간절했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와, 아까 제가 어떻게 시험 봤냐 그랬더니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와, 이번에 성적이 좀 올랐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주님 해야 되겠네요. 저도. 예,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조금 다리 이렇게 쭉 뻗고 조금 쉬어보면 어떨까? 네, 간호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용기 100배 내시고 또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3435님 7월 마지막 날 주님의 집에 갔다 와서 오솔길 함께하면서 오늘 저녁 메뉴 뭘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와, 김영주 안나님, 네. 맛있는 거, 시원한 거, 뭐, 식구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만난 거, 뭐, 잘해서. 뭐, 오늘 못 하시면 또 주말이니까, 잘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우리는 가끔 어떤 음식을 먹으며 맛보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와 웃으며 나눠 먹던 소박한 간식 하나까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음식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 관한 영화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과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하곤 합니다. 누구와 함께였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어쩌면 음식 진짜 맛은 혀끝에서 느끼는 맛만이 아니라 그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의 사랑과 추억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 음식은 값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한 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며 빵과 포도주를 통해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죠. 함께 나눈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저녁 식탁에도 맛있는 음식만큼 따뜻한 마음이 함께 놓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한 끼 되면 정말 좋겠네요. 주말 기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끝곡 강훈이 부르는 아버지의 식탁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강론을 준비하며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앞서 내 마음에 꼭 채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겸손함입니다. 아, 오늘은 내가 잘 아는 복음이네 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면 아무리 기도를 바쳐도 말씀의 깊은 뜻이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되이 경청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성당을 몇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는데 하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오만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영적인 폭력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고통을 겪은 이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주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성의 없이 던지는 한마디처럼 말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이내 그분을 잘 안다며 무시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 이들 아닌가 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오만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 오만함과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가질 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다 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시며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과 이웃을 겸손되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부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태어날 때부터 달콤한 게 있었습니다. 저냐고요? 아, 저도 달콤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저 아니고요. 별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지구에서 26,745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 중심부 근처의 분자구름을 분석했는데요. 거대한 가스와 먼지구름 속에서 당분자를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탄소원자 4개로 이루어진 4탄당 분자, 에리투룰로스였는데 이 성분이 라즈베리 같은 붉은 열매 성분이라고 하네요. 별과 행성의 탄생구역인 분자구름에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당분자가 관측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저는 이거를 분석해낸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에도 이렇게 달달한 당성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쯤 되면은 당이 쫙 떨어지죠. 한도치 초과의 달달함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달콤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1: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right?

샵 스위티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도 달콤한 것 하나씩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일 텐데요. 오늘도 사랑 가득 담아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 어느덧 여러분 7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7월 31일이잖아요. 오늘 너무너무 더웠는데 7월 한 달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코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재 감성 가득 담은 넌센스 퀴즈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게임이잖아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이따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이따가 퀴즈 정답 게임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세호님께서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창원에서 출첵해요 라고. 창원은 38도예요 더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창원도 쉽지 않다 이 여름 그쵸. 와 너무 덥다. 대구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요차님께서 안녕하세요 설디,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1도? 오늘 대구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아까 그 기온을 봤을 때는 38도 이랬거든요. 와, 41도가 그러니까 공식 온도로 기록이 됐다는 거잖아요. 와, 양산도 무지 덥네요. 대구 경북 지역 청취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겠네요. 아시죠? 라고 해주셨는데 압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요차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짱구뭉치님이 오프닝곡부터 신나네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코너 사이사이에 신나는 노래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쿨의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우리 2073님께서 설디님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문자를 엉뚱한 곳에 계속 보냈네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설디님 예쁘세요. 2073님 진짜 마음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시고 다 가지셨죠? 그럴 것 같아요. 문자에서 이런 따스운 마음 그런 착한 인성이 묻어나네.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문자 번호가 샵0931, 샵0931번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7943님께서 대구 사는 친구 만나러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더위가 걱정이네요. 무더위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오고 계신

건가요? 오늘 진짜 무지막지하게 덥긴 했는데 그나마 저녁에 좀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도 좀 불면서 기온이 30도 밑으로 막한 29도, 28도 이렇게 찍히니까 좀 선선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도 제가 볼 때는 30도가 넘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7943님 또 놀러 오셔서 재밌게 놀으라고 친구랑 신나게 놀으라고 대구가 열대야 잠깐 이렇게 멈추나 봐요. 어제랑 그제까지는 좀 시원했으니까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불금 즐기러 오시나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기차에서 듣는 라디오도 또 낭만 있죠? 저희 같이 퀴즈 풀러 가볼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군위군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군위군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2026 이것 문화 진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리 동네 북놀이터예요.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삼국유사 인생 책방, 인문학과 공연을 결합한 삼국유사 이야기 마루책 소풍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되는데요. 시원한 실내에서 북캉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책을 읽는 것을 두 글자로 이르는 말,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독서, 2번 오락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과연 책을 읽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독서, 2번 오락 중에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음료 보내드릴게요. 이 무더운 여름 힘내셔야겠죠? NRG가 부르는 별책부록 듣고 오겠습니다.

NRG 별책부록 듣고 왔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을 가시가 돋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하죠. 그 잠이 또잘 오잖아요. 이렇게 막좀 읽어볼까 하면서 집중하면 네, 스르륵 잠이 드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두꺼운 그런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베고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낮은 거는 우리 냄비 받침 대신 쓰는 사람도 있고, 그쵸? 나다 나다 이런 분 있으시죠? 이것으로 여름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 뭔지도 궁금하고 여름에 어울리는 책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추천도 마구마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캉스 하는 휴가 떠올려 보면서 책을 읽는 것을 두 글자로 이르는 말 오늘이 정답입니다. 1번 독서, 2번 오락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독서와 오락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요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말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뭔가 깊이가 있고 이런 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해서 교육 과정 중에도 이제 이것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뭐 시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많이 하면 좋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서 이것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한 아나운서 출신인 책방을 연 사업가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평소에 이것을 많이 하는 뭐 비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분의 답변이 완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펴면 이거를 끝까지 다 읽어야만 하니까 그한번 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잠깐 10분, 친구 만나러 가는데 시간이 남아서 뭐한 20분, 이 정도의 짬이 있을 때그 책을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잠깐 요만큼만 봐야지. 그리고 다음에 생각나면 또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완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팁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책이랑 친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몇 장씩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독서, 2번 오락 중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에너지 음료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힌트송 한곡 듣고 와야 되겠죠? 이선희가 부르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듣고 올게요.

0: 이선희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 책을 읽는 것, 독서가 정답이었습니다. 대구 군위군이요. 2026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책과 함께하는 북놀이터 가면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글라스 아트, 자개 공예, 향수 만들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 뭐 이렇게 우리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책 읽으면 책캉스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책캉스 하러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정답인 독서 맞춰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우리 1029님께서는 독서 하시면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것보다 책한 권을 들고 다니는 그런 감성이 그립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맞아요. 예전에는 휴대전화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면 이렇게 멍 때리거나 혹은 정말 책을 보시거나 신문 보시는 분들 지하철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파는 분들이 지하철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런 풍경이 좀 없기는 한것 같습니다. 2436님께서 정답 독서! 막상 읽으면 오락보다 더 좋은데 손에 잡는 것이 쉽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의 양식인데 독서는 마음의 장벽이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어야겠다 말고 몇 장만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훨씬 부담이 덜할 겁니다. 7943님이 1번 독서 하시면서 여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책캉스가 최고입니다. 그쵸? 도서관에 진짜 사람들 많더라고요. 학창시절에 독서록 쓰기 너무 싫었습니다. 맞아요. 학창시절에 독서록은 과연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걸까? 저도 썼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도 쓰고 있는데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고 그걸 글로 써보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겠죠? 그러시면서 냄비받침 공감합니다. 크크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두꺼운 거는 냄비받침으로는 쓸수 없는 거 아시죠? 좀 약간 너무 얇은 건또안 되고 적당한 게 있어요. 그걸 깔아야 냄비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2073님이 1번 독서 하시면서 요즘 책을 구매해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쇼펜하우어 책을 완독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와 완독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저도 쇼펜하우어 책 집에 있거든요.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었는데 몇장못 읽었어요. 생각난 김에 이번 주에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9485님, 4023님, 1166님 다 1번 독서하고 보내주셨고요. 5539님께서 독서입니다 하시면서 1시간 전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사진을 문자로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진 속에 책이 뭐냐면 하느님 빵좀 팔아주세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서 만드는 그 파밀로 베이커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 국산밀로 만들고, 여기 이제 국산 파당금으로 해가지고 맛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양산시에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양산시가 오늘 41도라고 했는데. 양산시에 있는 모든 분들 괜찮으신 거 맞죠? 파밀로 베이커리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독서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14님께서는 책 읽는 것은 책 보는 것, 포항 청아 다등대 월포해수욕장 지금 35도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양산 41도 이후에는 그 밑으로는 다 약간 시원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바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이제 더워도 그 바다 보면은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데서 앉아가지고 책 읽으면 얼마나 책이 잘 읽어질 거야. 그쵸? 막상 근데 또 가지고 가면은 이 휴대전화 보다가 그 시간이 다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갈때 책을 항상 좀 가지고 가보는 걸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의 양식 우리 좀 쌓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독서였고요. 독서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에너지 음료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저희 문자는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0: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Games. Haldi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이죠.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매주 다른 게임을 합니다. 오늘의 게임은요. 바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오늘은 좀 아재력이 가득 있는 넌센스 퀴즈 준비해 왔는데요. 음악으로 넌센스 퀴즈 제가 낼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저기 들어가는 저 말은 무엇일까? 저 넌센스 퀴즈의 답은 무엇일까? 노래를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랜덤 게임 넌센스 퀴즈잖아요. 근데 제가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준비한 노래는요. 바로 마마무의 아재개그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사에 이어서 나올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지금 너 불만 있냐? 아니, 물도 있어. 너 어디야? 지금 제주도야. 내 마음을 흔든 너 제주도 좋아. 자, 아재 개그 아저씨군 삐뚤빼뚤 다같이 스탑! 왼손은 허리 위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아재, 소금이 죽었소. 맞춰봐. 소금이 죽으면 죽염이 되오, 죽염. 엊그제 어제 아재한테 이 가사 쓰려고 몇 개 좀 배워왔소. 결혼한 복숭아는 바로 무엇일까요?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 피치. 만인의 파이는? 와이파이. 그럼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지금부터 문제 음악 들려드릴 건데요. 문제 음악 속에 또로롱또로롱 띠링띠링 하는 요 부분에 들어갈 넌센스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게. 들으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 후딱 지나갔죠? 띠링띠링 하는 요 부분에 들어가는 넌센스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옷가게 소시는 옷가게에서 띠링띠링 여기에 들어갈 가사 넌센스 퀴즈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옷가게에 근무할 것 같은 멤버를 생각해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 멤버가요. 2017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멤버입니다. 그리고 테티서라는 유닛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바로 그 멤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오늘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소녀시대에서 눈웃음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멤버가 이 가사 뒤에 정답입니다. 노래 듣고 올 텐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소신 말고 소시, 소녀시대 영민님, 소녀시대 멤버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옷가게에 근무할 것 같은 멤버는 정답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올게요. 아우!

0: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왔습니다. 에라님께서 저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새끼 중 점심 한 끼만 먹고 있어요.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니 응원을 보내드리고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다이어트에 좀 박차를 가해볼까요?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트윙클 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오늘 정답은 바로바로 티파니였습니다. 너무 쉬웠나? 저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발빠르게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똑똑한걸? 소녀시대와 관련된 넌센스 퀴즈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몇 개만 알려드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소녀시대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소원을 말해봐. 그럼 소녀시대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리다고? 기세로 간다. 소녀시대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소녀시대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마지막 소녀시대가 비웃는 소리는? 훗! 아, 저는 이거 넌센스 퀴즈 할 때마다 있잖아요. 얼굴이 정말 너무 홍당무처럼 빨개져요. 자, 1등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 있습니다. 8894님이 발빠르게 티파니 하시면서 이 느낌표를 내가 1등으로 보낼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등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에너지 음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뒤에 아쉽게 늦은 분들 정답도 좀 살펴볼까요? 60, 6401님, 1451님도 다 티파니 하고 보내주셨고 7943님이 티파니 정답입니다. 아재 개그 때문에 기차에서 웃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라고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464님도 지금 퇴근해요. 정답은 티파니 확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7378님 티파니 옷을 잘 팔 것 같은, 그리고 7378님이 옷을 잘 팔 것 같은 이라고 보내주셨고 6981님께서 티파니 울진에서 스노우클링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가족들과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6981님 울진에서 스노우클링하고 집으로 가는 멋진 가족이잖아. 어머나, 다 같이 스노우클링 하신 거예요? 울진 바다 너무 맑아서 이렇게 물안경 쓰고 들어가면은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잘됐다. 6981님 지금 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완전히 딱 이 바다 문제입니다. 완전히 바다 문제인데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노래 제목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노래 제목이 넌센스 퀴즈인데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은? 입니다. 이 노래를요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 노래 제목이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볼까요?
1: 쇼호스트라서 말씀.
0: 어머어머 요겁니다. 바다가 요거 바다가 뭘까요 여러분? 바다가 뒤에 들어갈 말을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바다가 뭐뭐 라면입니다. 라면은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이니까 바다가 뭐뭐 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UP의 바다 듣고 오는 동안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겠죠? 빨리 보내주세요.

유피 받아 듣고 왔습니다. 영민님이 설디 신났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신난다. 이 노래가 함께 설까요? 우리 복고 코너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까봐 너무너무 신나는 걸요. 자, 두 번째 넌센스 퀴즈 문제가 나갔었죠. 바다가 땡땡 라면? 라면을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은 바로 육지라면이었습니다. 육지라면 1등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 있거든요. 일단 7378님 발빠르게 바다가 육지라면 보내주셔서 1등 드립니다. 7282님, 육지라면 랜덤 게임 진짜 불공평해. 너튜브 댓글은 읽지도 않네. 흠칫뽕이라고. 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등이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기준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빠르게 문자로 정답 보내주셔야 돼요. 자, 1등은 7378님이었고요. 아쉬운 문자들 좀 살펴볼까요? 아쉬운 2등이 4815님이었습니다. 육지라면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등이었어요. 1166님은 산호라면 이라고 보내주셨고, 1404님이 바다가 라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육지라면이었습니다. 요거 제가 정답 음성 좀 들려드릴까요? 정답 노래.

바다가 육지라면, 육지라면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1등으로 보내주신 두 분께는 저희가 에너지 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 중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휴가철 짐 쌀 때 고민이죠. 아, 뭘 더 챙겨야 하지? 아, 빼놓은 거 없나? 더 가져가야 될 거 없나? 그러다 보면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가방이 가득 차면요, 또 고민합니다. 빼놓고 가도 되는 거 없나? 아, 이거는 괜히 가져가는 거 같은데. 짐

줄여가야 되는데 짐을 늘리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짐을 줄이려고 보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생각보다 휴가지에선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짐을 좀 줄여보세요. 짐을 줄이고 좀 더 가볍게 이 뜨거운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오늘의 비타민 말, 짐을 줄이세요. 마음의 짐도 줄이세요. 날씨 더울 때 짐마저 무거우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죠. 우리가 그 짐도 줄여서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요. 마음의 짐도 많이 많이 줄이는 그런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우리 에라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기찬의 미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8월에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며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구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도 고용 안전을 후퇴시키고 노동 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지역 특혜라며 근무지와 관계없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메가특구법에만 노동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민주당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내로남불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과 성공적 공장 가동을 위한 정부의 고심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주 52시간 예외를 두면 사용자 측에 의해 장시간 노동 강요가 당연시 될 겁니다. 게다가 휴일과 야간의 연장 근무를 해도 평일 근무와 똑같이 수당을 지불하는 것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가로채는 겁니다.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전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이었다면 지금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등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정 계층의 희생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시대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7월 31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밤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는데요. 보통은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찬성 토론자도 나서며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던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의 박지원 의원에게 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공소기각, 조항, 삽입 논란까지 명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그 박지원 의원님이 두 분이 계셔서
1: 네, 동명이인입니다.
0: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별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87년 박지원, 예, 군산 박지원, 초선 박지원, 뭐 최고위원 박지원, 뭐 이렇게 보통 뭐가 많이 불리십니까?
1: 뭐 청박, 노박도 들어본 것 같고요.
0: 청년 박지원,
1: 소박, 대박도 들어봤고,
0: 예,
1: 남박, 북박도 들어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호칭은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남의 박지원 의원보다 더 유명해지시길 제가 좀 기대해 보면서.
1: 감사합니다.
0: 예, 필리버스터로 일단 참여를 하셨죠. 좀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의원님.
1: 아, 괜찮습니다.
0: 예,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말씀하셨나요?
1: 아, 사실 이게 처음에 저는 법사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필리버스터에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0: 예,
1: 원내 의사 행정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법사위원들께서 워낙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여러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치셨는지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의총에서 우리 당 법안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은 바가 있고 또 우리 당의 숙원인 오랫동안 미뤄왔던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찬성 토론자로 나서게 됐고요.
0: 예.
1: 기본적으로는 이 검찰개혁 법안의 역사적인 연원과 의미를 말씀드렸고 법안의 내용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우려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예, 일단 법안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정안은 보안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모두 금지하고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안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되고요.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그러니까 2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찰에서

0: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를 검사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건을 암장할 경우에 이게 보안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조차 검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사건 암장의 우려는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암장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늘 그 우려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암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일단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건을 암장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이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조차 수사 장치를 법안에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한테 송치가 되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한 경우라도 고발인에게도 일부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권을 줬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이른바 7대 범죄의 경우에는 전부 다 검찰에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각지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0: 예.
1: 아까 똑같이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검사든 경찰이든 어차피 수사기관이 암장을 할 우려는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경찰의 암장 우려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세우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0: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니까 국민의힘 의견이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좀 저 많이 의견을 드릴게요 질문을.
1: 네네.
0: 그 이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이 출범이 되면은 수사 개시권도 없고 그리고 뭐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다른 별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냐 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뺏어야 된다라는 이 집착이 있는 거냐 이런 좀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거꾸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검찰에서 너무나 직접 수사권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저희가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0: 예.
1: 그 말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사기관은 수사에 전념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자기 수사가 옳았는지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기소기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가 잘 됐는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공소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라고 하면 보안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0: 예.
1: 공소청이랑 중수처법을 분리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다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라는 형태로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애당초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예정했던 그런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중수청법, 공수처법이 시행된 마당에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계획이나 조직 구조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 네.
0: 예시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장용기 사건. 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됐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광주지검의 부장 검사가 이 사건이 올라온 거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보고 또 그 장용기 차량의 옆에 서 있었던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보고 그래서 이게 강간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밝혀냈는데 경찰이 올라온 보고서만 보고 그거를 밝혀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예. 제가 뭐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부실 수사를 잡아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 예.
1: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간부의 어떤 증거 인멸이라든지 유착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사실은 검찰의 수사에서도 예전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하는 것은 동일하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0: 예.
1: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경찰의 일탈 행위를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근거로 삼는다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 예.
1: 이제 보안 수사를 그러면 요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을 줬다면 그렇다면 검찰에서 더 쉽게 그 문제점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런데 부족함, 수사의 부족함이라는 어떤 단서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직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냐는 사실 입법자의 재량이죠.
0: 예.
1: 이번 정안에서는 재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고 만약에 그 요구에 대해서 사건을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충실하게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상급관서라든지 다른 수사기관, 가령 중수청 이런 데다 보내서 새로운 수사기관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동일한 수사기관에게 계속 반복해서 부실 수사를 시키도록 우리가 예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아마 좀 이동하는 중이라서 약간의 소음이 지금 들어가는
1: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1: KTX 안에.
0: 예, 여보세요?
1: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청취자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감안해 주시고요. 그 전권 송치 얘기가 전권 송치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안을 검찰에 넘기는 거 이거가 검찰 쪽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왜냐면은 경찰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라고 불송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법무부나 검찰의 주장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사건은 정권 송치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1차 수사 종결권을 지금 유지하는 걸로 됐잖아요.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각지대는 거의 메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예.
1: 일단 저희가 사건 전권 송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전권 송치를 명목으로 해서 검사가 실제로는 수직 관계에서 검찰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다 지휘하고 그립을 잡으려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고소인 즉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죠.
0: 예.
1: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고발인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일부 사건의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가령 뭐 아동 학대 사건이다. 그러면 예. 아동과 그 가해자가 사실 같은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0: 예.
1: 가정폭력 사건도 그렇고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도 그렇고 노인학대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권이 법률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0: 예.
1: 이의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만한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건들을 송치하도록 해서 공소청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혹시라도 부실 수사가 없는지 보완 수사할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0: 예.
1: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웬만한 사각지대는 다 보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0: 예.
1: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추가 입법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네.
0: 그 당에서도 그런 뭐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1: 물론입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는 것이고요.
0: 예.
1: 어떤 제도든지 간에 변화가 되면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초기에 일부 혼선이나 잡음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것은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야 할 과제인데요. 그런 운영상의 과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혁을 다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0: 알겠습니다.
1: 보기에는 입법 사안보다도 앞으로 이제 중수청의 인력이라든지 예산 또 조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부비하고 수사기관의 역량을 더 보강할 것인지랑 그다음에 피해자 어떤 그 사건 형사 사건의 전자 정보화 해서 기록을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사건 지연을 뭐 막는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운영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0: 예. 이번에는 공소기각 조항이 삽입된 것에 대한 논란을 좀 여쭤볼게요.
1: 네. 그러니까
0: 형사소송법 327조에는 이제 공소기각 판사가 이거는 공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은 이제 기각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리고 소추 재량권의 현저 일탈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검사에 의한 공소 취소가 어려워지니 아예 판사들을 회유해서 공소 기각을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그 사안에 대해서
1: 네.
0: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엉뚱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은 사실 전혀 뭐 내용은 다르고 이번에 공소 기각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한 것은 원래 기존에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 공소 기각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0: 예.
1: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 그러니까 이게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거든요.
0: 예.
1: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서 공소기각이 된 경우는 가령 뭐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함정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적대부를 불러달라고 수사기관 요구를 한 다음에 원래는 그렇게 할 수...
0: 예, 의원님?
1: 그럼 예.
0: 예, 말씀하십시오. 예.
1: 그렇게 범위를 유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동안의 판례 법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대법원의 기준을 저희가 입법에 명문화를 한 것이고요. 회의 과정에서도 법원경찰청 역시 이것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 어차피 대법원 판례 법도 내용을 명문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큰 무리 없이 입법이 됐습니다.
0: 예예. 예,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한 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사과드리고요. 의원님.
1: 아, 죄송합니다.
0: 아예예. 예, 의원님.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근데 국민의 이게 원래는 그 김용민 박은정 의원 그 법사위에 소위 말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는데 이게 병합이 되면서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28일에 처음에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다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야당 의원들과 충분한 숙의나 검토가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날치기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법사위 소위 심사나 이런 데 들어가 보진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0: 예.
1: 애당초에 그 법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례 횟수의 간담회와 그 심사 소위 심사를 거치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도 법원 행정처장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도 판례 법리를 명문화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숙의는 저는 법사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0: 예.
1: 있고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 법 문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소 취소를 못하니까 공소기각 조항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목적만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사실은 실제로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면 이러한 조항이 어떠어떠한 점에서 법리적으로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라는 정도의 정치 공세만 있기 때문에 큰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0: 예. 그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개혁이 완성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묘한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뭐 다른 당 의원이 참석했는데 178명 가운데 찬성이 175명인데 반대 2명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하고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이 형사소송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곽상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고요.
1: 네.
0: 그래서 뭐 곽상원 의원만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네. 상징적인 건데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위가 반대한다고 하니 이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호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지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신이라든지 검찰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특정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민주당과 당 진보 진영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견디면서 가지고 온 깃발이자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의 어떤 친인척 관계를 이유로 해서 그런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한번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의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신념과 소신이 있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제 내일 뭐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이제 지역 순회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내일이 충청권 그리고 일요일이 부울경 결과가 나옵니다. 여론 조사를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일에서 28일 전국 18세 이상 1033명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물었는데 정청래 후보가 36.9, 김민석 후보 28.0, 송영길 후보 9.2가 나왔습니다. 그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 의뢰로 지난 27에서 28일 전국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지문지 이용 ARS 조사를 실시한 경과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 시민의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심은 정청래, 당심은 김민석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말씀하신 두 가지 조사만으로 사실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뭐 업체에 따라서 또 질문 방법에 따라서 막 내용도 많이 다르고요.
0: 예.
1: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금 뭐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추세 정도를 보는 편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거는 사실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니고 전당대회 투표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0: 예.
1: 전당대회 투표는 아시다시피 30%의 국민 여론과 70%의 권리당원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30%의 국민 여론은 또 다른 정당 지지자는 뺀 나머지 층의 여론이거든요.
0: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만 이제 합산을 하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0%의 권리당원은 사실 엄밀하게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고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당원인 그룹과 당원이 아닌 그룹이 나뉘어져 있고 또 당원인 그룹 안에서도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 선거권 있는 권리당원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해주신 여론조사만 가지고 현재 뭐 당심이 어떻다, 즉 권리당원 70%의 표심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 예.
1: 제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여전히 뭐 한치 앞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 접전이다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의원님이 이제 정청래 1기 당대표 때 이제 평당원 최고위원을 하셨잖아요. 지명직으로.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친청계로 많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친정청래 네네. 계열이다. 그거 맞으십니까?
1: 아니, 뭐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는 이제 분류하시는 분들 마음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겠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하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0: 아, 그러니까 부인은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니, 뭐 예전에 최민희 의원은 본인이 친청계다라고 했을 때 나는 친명이지 친청이 아니다, 뭐 극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1: 예. 저는 사실 뭐 정치 영역에 발들인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 뭐 친 누구다 반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좀 우스운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0: 예.
1: 나름대로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치열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1: 네,
0: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다시 당 대표가 되면은 자기 정치를 많이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상당히 당청 갈등이 더 심화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를 하시는 일부 지지층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실제로 정청래 후보의 상대 후보 측에서 이제 그런 논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정청래 대표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후보를 잠깐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진영의 어떤 통합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저는 진정성이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 또 보시는 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0: 예, 뭐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는 거는 반명은 아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정청래 후보가
1: 예,
0: 이렇게 보시는.
1: 제가 만나뵌 중진 의원들께서는 오히려 이제 당청 관계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께서 너무나 대통령을 지나치게 위하고 저자세로 간다. 너무 진영이어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0: 예.
1: 사실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또 도는 이야기랑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저는 이렇게 많은 당 대표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겪어보셔서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과거의 당청 관계를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0: 알겠습니다. 충청에 내일 발표 충청권 발표가 됐는데
1: 네.
0: 누가 1등 할 것 같으세요?
1: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의 또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0: 금산, 예, 충남 금산
1: 예. 고향의 그런 버프를 조금 기대하시는 것 같고 김민석 후보께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쭉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한동안 대세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대세론을 좀 붙여가고 싶다. 상호간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0: 예.
1: 근데 사실은 충청권은 권리당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0: 예.
1: 그래서 초반에 발표되는 곳들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가 않고 마지막에 이제 호남권 되어 있는데
0: 예.
1: 호남권과 수도권을 합치면 거의 70% 이상의 권리당원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표되는 몇 가지 그 순회 경선들은 약간 불쏘시개랄까요? 어떤 흥행과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승부는 막판에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서 110만 표 정도 되거든요.
0: 예, 예.
1: 거기서 갈리지 않을까.
0: 예, 알겠. 그거는 이제 알겠고요.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누가 1등할 것 같은지 궁금해서. 예.
1: 저도 모르겠습니다.
0: 잘 모르시겠습니까?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 기차 안에서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0: 예, 예. 또 지역 일정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군산 박지원 청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슬린 데비슨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0: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비는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대형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바꾸는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는 이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한 주에 쉬었어요, 저희가. 국에서 제가. 네. 김성환 평론가님 휴가 다녀오셨다고. 피서 다녀오셨습니까? 피서?
1: 아니요. 예. 트레킹을 갔다 왔는데요. 예, 예. 오제 습지라고 일본의 한 해발 1600 정도 되는 곳에 예. 습지가 한 10여 킬로, 20킬로 가까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를 이제 걷는 거를 하고 왔어요.
0: 그렇군요. 네. 거기는 좀 덜 덥나요? 여기보다?
1: 해발 1600 넘어가는 곳이니까요.
0: 아, 서늘하면 뭐, 시원하겠네요.
1: 그러면. 네, 비도 좀 뿌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장렬한 태양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시원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사람은 역시 쉬어야 된다.
1: 아, 근데 보통 일본을 가면 예. 숨이 턱 막힐 만큼 덥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름에는.
0: 여름 장난 아니죠.
1: 그러니까 네. 제가 일본 가서 느꼈던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더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더 그러니까. 뜨거워요.
0: 네, 너무 덥습니다. 사실 서울 그러니까 중부 지역은 그 정도로 덥지는 않아요. 뭐 왜냐하면 기온 자체가 오늘도 뭐 서울은 뭐 33도 뭐 이 정도니까.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은 지금 난리가 나. 경남은 난리가 네. 났더라고요. 네. 얼마나 지금 더운 거예요, 서현 시인님?
2: 제가 지난 주말에 광주 다녔어요. 경남은 가장 덥다고 하는데 아, 예. 그 다음으로 호남이 더운 것 같더라고요. 야구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예.
1: 그 뜨거운데.
2: 네, 챔피언스필드에 예. 저녁 6시 경기인데 해 저물기 전까지는 약간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홈런 한 방이 좀 시원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야구장 가서 치킨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가서 먹긴 그렇고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예. 양동시장에 가서 닭을 튀겨서 갔어요. 38도 정도 됐거든요. 예. 네, 그 야외에서 기름솥을 앞에 두고 닭을 튀기시더라고요. 계속 튀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0: 땀 기온이 38도였어요? 네, 광주가?
2: 광주 38도였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3시 정도에 가서 닭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즉석에서 튀겨주시는데 그 닭을 튀기는 모습이 약간 고행을 하는 수도승 느낌이랄까?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어서 제가 오히려 죄송한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0: 팁을 더 주시죠. 막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1: 겁니다. 그럼 다 맛있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2: 닭은 맛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네. 경남 양산은 오늘 오전 41.4도 관측사상 역대 최고 기온이에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전에 40도 넘을 때를 좀 몇 번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이상 기온이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건조했어요. 그 제가 있었던 지역은 건조해가지고 그늘로 들어가면은 그때 그나마 살 것 같았는데 땡볕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습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제 완전 습하진 않지만은 약간의 네. 그 습기가 있어서 지금 경남 쪽이나 제 친구 부산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죽겠다고 진짜. 이게 근데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올해 경험한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1: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0: 아, 아니, 그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게 네. 기후 전문가들이
1: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주가도 막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 시간을 시계열을 넓게 이렇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큰 추세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작년 생각해 보면 여름 더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재작년이 좀 많이 더웠죠. 예. 그런 식으로 더웠다가 또 그렇지 않았다가 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하면 계속 지금 더워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다시 더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앞으로 더워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0: 지구 온난화 현상은 부인할 수 없죠.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맞죠. 없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더운 이유가 특히 남부 지역이 더운 이유가 비가 별로 안 왔다면서요. 장마 기간에.
2: 네, 지금 가뭄이랑 폭염이 한꺼번에 오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럴 때 산불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큰 산불 소식이 없다는 게 매우 다행스럽긴 하지만 네.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 세계 제가 산불을 좀 찾아봤는데 전 세계 산불이 가장 블랙 서머라 불렀던 호주 산불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캘리포니아 산불도 마찬가지고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가뭄이 있고 거기에 낙뢰가 있으면 어쩌다 비가 와서 낙뢰가 있으면 큰 산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이번에 경주나 이런데 특정 지역은 장마 기간에 예년에 10%밖에 네. 비가 안 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운 이유가 원래 비가 어느 정도 오면은 땅이 축축하면은 이게 햇볕이 쬐면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기화 현상 때문에 약간 열이 날아가는데 완전 땡볕 그러니까 땅이 다 건조하니까 열도 현상 때문에 지금 너무 더덥다고 비가 안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 열도 현상이 일종의 이제 뭐 설명하자면은 그 물이 뭐랄까 압력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지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단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해는 뜨겁죠. 근데 땅은 뜨거운 상황이니까 기온은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공기가 순환이 되면 그나마 덜 더운데 예. 그게 아니라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열이 계속 올라가니까 찜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예.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올해 장마를 예전에는 장마 패턴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7월 달에 들어서 장마가 시작돼서 7월 말쯤 되면 장마가 끝나요.
0: 예.
1: 전국적으로 그것도
0: 그렇죠.
1: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폭염이 시작돼서 대부분 휴가를 요 시즌에 가잖아요.
0: 7월 8초에 가죠.
1: 네.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희한하게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닌 이상한 장마였었고
0: 그러니까 시작이 늦었어요. 장마 시작 자체가. 네,
1: 맞아요. 그것도 예. 늦었고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잘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남쪽에 비를 별로 뿌리지 않은 거죠.
0: 예.
1: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폭염이 시작되니까 뭐 지금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뭐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물이 부족해서 비가 일단 많이 내리지 않은 데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다 수증기로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한 50%밖에 저술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 섬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한급수 들어가 있는 곳도 꽤 있다 그래요.
0: 그렇군요. 지금 낙동강의 운문댐 상류의 운문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수지 물이 마르면서 41년 전에 침수됐던 침몰됐던 마을이 드러났다. 이거 약간 뭐라 공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2: 굉장히 좀 소설적인
0: 예. 소설적인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저수율이 지난해는 한 76% 경북 지역이 그랬 됐는데 지금은 58%.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은 완전히 물이 다 말랐다. 지금 이런 정도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바다도 난리더라고요.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1: 그러니까 해수온 온도가 지금 특히 한반도 쪽 해상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0: 예.
1: 지금 2024년 그때도 더워가지고 그때도 고수온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당시에 양식 어패류가 한 2,400만 마리 넘게 폐사를 했어요.
0: 예.
1: 그리고 육상 양식장도 있잖아요. 육상 양식장에 있는 뭐 넙치라든 광어, 광어도 220만 마리 넘게 폐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패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어패류가 한 번 이렇게 그 폐사를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종패를 다시 또 이식을 해서 양식을 해야 돼요.
0: 예.
1: 그런데 종패가 그 성패로 그 크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려요.
0: 예.
1: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고수온으로 어패류가 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 3년 정도를 식탁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0: 그럼 오늘 먹은 광어가 가장 싼 광어인 거예요, 그러면?
1: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굉장히 어패류 가격이 높았었거든요.
0: 예.
1: 광어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0: 많이 올랐었어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올해 또 만약에 폐사가 되면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보통 이제 28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28도 이상이면은 이게 집단 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딱 그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네. 이게 좀만 장기화되면은 더 뭐 예년만큼 이제 떼죽음 당할 네.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 네.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망쳐놓고 굉장히 인간 위주로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먹거리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0: 예.
2: 작년에 제가 고성 바다에 휴가를 갔었는데 학공치들이 그 깨끗한 바다에 막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광경이었는데 알고 보니 홍치가 원래 거기까지 올라오는 애들이 아닌데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거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담처럼 참 요즘 참치가 동해안에서 네. 많이 잡히니까 참치강에 내려가서 좋다. 뭐 상어가 어디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좀 전 지구적으로 그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도가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그 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형국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파리 기후 협약도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미국이 탈퇴하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좀 답답한데요. 예. 그 기후학자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한반도 평균 수온이 81년도에는 17.64도였는데 2021년에는 18.98도였다 그래요. 뭐 보면은 40년 사이에 한 1.34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0: 예.
1: 뭐 별거 아니네. 뭐 1.34도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비유를 이렇게 해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 열탕하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목욕탕이 있잖아요.
0: 예.
1: 그 열탕하고 일반적인 목욕탕 그 온도 수온 차이가 한 1, 2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0: 아, 그거밖에 안 나요?
1: 예. 근데 들어갈 때 발 집어넣으면 막 뜨거워서 발을 못 집어넣잖아요.
0: 예.
1: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바다가 세계 평균보다 한 2.6배 빨리 더워지고 있거든요.
0: 예.
1: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의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0: 해파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참치가 동해안에서 이번 달 초에 그 1,300마리가 잡혀가지고 근데 울상인 게 쿼터제가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 폐기해버렸다는 이거를 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싹 폐기했는데 이게 참치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가 참다랑어, 참치가 좋아하는 고등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쪽 동해안으로 난류성 어종이 이쪽으로 오니까 참치도 따라오고 그래서 때로 오는데 그물을 그렇게 잘 찢는데요. 참치가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어획을 못하게 다 망치고 참치를 잡아도 다 버려야 되고 지금 동해안도 난리가 났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1: 또 뭐 예전에는 동해안 가면은 오징어 회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0: 예.
1: 오징어가 많이 잡혔는데 요즘 동해안에서 잘 안 잡히고 서해안에서 주로 잡힌다고
0: 서해안에서
1: 하잖아요.
0: 잡힌다고.
1: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후 위기는 일종의 복합 위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우리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미치는 거지만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거나 또 삶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가뭄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그리고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탄소 배출 좀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산업계가 막 뭐 이러면 우리가 막 다 그 기업들이 망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자칫하면.
0: 예. 그 이게 이제 기후가 위기, 그 더위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된 게 아니라 좀 가난하고 저소득층한테 또 불공평하게 많이 오잖아요. 당장 이제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집과 돌리지 못하거나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고 뭐 쪽방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데서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1: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복지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0: 예.
1: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인데 에어컨 필요 없는 데들이 요즘 그거 가지고 막 사회 갈등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0: 유럽은 에어컨이 별로 없어요.
1: 예. 네.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도 프랑스도 뭐 남부 지역 빼놓고는 굳이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들이었단 말이에요.
0: 옛날에는 그랬죠.
1: 옛날에 그랬는데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0: 40도가 넘더라고요. 네. 유럽도. 네.
1: 그래서 극우 정당에서는 자 에어컨 우리 놉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에어컨 놓으면 또 환경에 문제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사토 고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일종의 글로벌 노스하고 사우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0: 예.
1: 북반구에 있는 국가와 남반구 쪽에 있는 국가 이 국가들의 혁혁한 차이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제성장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후 불평등도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자본주의 발전이나 뭐 산업화 이후에 북반구 쪽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선진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탄소 배출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발전하려고 막 하는데 탄소 규제하는 거죠.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성장하면서 배출했던 나쁜 것들을 다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듯이 남반구 쪽에 있는 국가들이 그 책임을 좀 오롯이 같이 져야 하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같은 국가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전 세계 부유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비교를 하면요. 이 선진국의 부유층 상위 10%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 고급 스포츠카 이런 걸 굴리니까요.
0: 예.
1: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소득 하위 50% 사람들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 아까 에어컨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죠.
3: 그렇군요.
1: 이런 불평등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시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얼마 전에 뉴스로 보니까 경남 진주시에서 가로수를 다 그 접지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 때문에 가로수를 잘랐다는 거예요.
0: 예.
2: 그늘이 없으니까 더 덥겠죠. 대구가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 가장 더운 도시였다가 올해는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구에서 프로젝트로 계속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뭐 에어컨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일단은 숲과 나무가 많아야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사실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그 김초엽 작가의 지구끝 온실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0: 예.
2: 그 SF 소설인데 그 일단 지구가 일단 망했어요. 더스트라는 뭐 병이 돌아서 다
1: 전염병
2: 건드리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중화시켜 주는 모스아바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 때문에 인류가 재건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스포일러는 아닌데 뒤에 다른 소설을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 소설에 보면은 식물과 인간의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열돔 현상도 사실 우리 인간이 지금 발 딛고 사는 땅이 그냥 지구의 흙이 아니잖아요. 그 흙 위에 콘크리트를 일단 입힌 상태니까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고 온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에어컨까지 매일 켜고 있으니 지금도 제일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게 큰 죄를 짓고 있고 또 더 작게는 미세하게는 나무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무와 풀을 더 보호하고 심어서 온도도 낮추고 또 좀 장기적인 대책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또 우리가 왜 화성 탐사를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발 딛고 그나마 어디 살만한 땅이 있는 곳이 화성밖에 없거든요.
0: 살 수는 있나요, 근데 화성에?
1: 뭐 언젠가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화성밖에 일론 없어요.
0: 일론 머스크가 꿈을 꾸고 있죠.
1: 지각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화성 다음에 있는 그 목성부터 쭉 다 이어지는 행성들은요.
0: 예.
1: 전부 다 가스 행성이에요.
0: 가스 행성이죠.
1: 예, 네, 지각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앞쪽에 있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거긴 뭐 한 400도 이상 되는 곳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럼 화성을 이렇게 탐사를 해야 되느냐. 언젠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지만 화성을 자꾸 개발하지 않으면 지구를 버리고 떠나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100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0: 예. 그 삼체를 쓴 그 작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작가의 전작에 보면은 지구에 엔진을 달아가지고 지구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태양계로 이주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1: 그 엔진 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요?
0: 그냥 지구를 아껴서 쓰자.
2: 그 비용을 지구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더위 잘 나시길 바라고요. 천국의 서재 김성한 평론가 서현 시인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나아진 날을 기대하면서 월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숙의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3: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큰 폭풍의 원인이 된다는 나비효과는 아주 사소한 일도 커다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해주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미소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작은 실천 하나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흘린 땀 한 방울, 참아낸 한숨 한 번, 또 미루지 않고 해낸 사소한 일 하나, 그 모든 것이 가진 힘도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애썼던 만큼 조금 더 희망 가득한 8월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코요테 우리의 꿈 들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많이 더우셨죠?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와 함께 한 달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 7월은 이렇게 돌아보면 비 많이 오다가 또 폭염이 찾아온 쉽지 않은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펼쳤던 그 작은 실천들, 그런 그 노력들이 나비 효과처럼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앞으로 좋은 일로 돌아올 게 확실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8월, 8월도 일기예보는 상당히 더울 거라고 각오하라고 그런 예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기운 내면서 또 8월도 힘내서 잘 한번 보내보자고요. 자, 광고 듣고 갈게요.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음작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깐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까지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게요. 9477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정디, 저 지난번에 후지산 다녀오겠다고 했던 청취자인데요. 50대 아줌마들 안전하게 후지산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많아서 걱정했지만 갔더니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후지산 분화구 근처에서 원두커피 우아하게 마셨는데 그 커피 맛은 향부터 달랐어요. 또 군인 청년들이 입는 청춘 티셔츠도 입고 사진 찍었습니다. 50대 아줌마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으셨겠네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9477님처럼 우리도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이 시간을 마음껏 후회 없이 즐기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917님께서 또 사연 주셨네요. 중학생 아들이 방학이라고 오늘은 당당하게 학원 빠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허락해줬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학생들 방학인데 아이들 방학 때는 좀 진짜 방학이라는 그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방학은 정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실컷 좀 놀게 좀 해주고 실컷 좀 즐기게 좀 해줘야지 아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 볼 때마다 너무 좀 안쓰럽고 좀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온전하게 정말 마음껏 놀수 있는 시간들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0752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금요일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제 7월도 마지막이네요.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0752님. 7월 한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틀어드릴게요.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곡더 들려드리죠. 조지가 피처링한 김현철의 드라이브.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오늘은 여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노래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신곡의 주인공은 존 박 씨입니다.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존 박 씨와 여름은 왠지 더욱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이번에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한 싱글 여름은 돌아와를 발표했습니다. 여름의 설렘과 청량한 에너지를 담아낸 곡으로 존 박 특유의 깊이 있는 중저음 보컬이 어우러져서 더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이번 곡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던 여름의 기억을 떠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이 존 박 씨의 신곡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박학기 선배님입니다. 직접 작사에 참여해서 설레는 여름 노래의 진수를 완성하셨는데요. 최근에 드라마 모자무사 OST도 참여하시고 너튜브로 라이브도 들려주시면서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바닷가에 여행 갈 때 틀어놓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박학기 선배님의 새 노래 바다 가자. 자,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박학기의 바다 가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존 박씨와 박학기 선배님의 여름 노래 두 곡 함께 들었는데 이번에 존 박씨의 곡은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참여한 노래여서 참 이 존 박씨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런 가수잖아요. 이렇게 곡 작업까지 이렇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 점점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박학기 선배님은 아유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동료들과도 공연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곡 발표도 꾸준히 좋은 노래들 많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왜 또 딸인 정연 양 박정연 양이 배우잖아요 여러분. 올해 초에 종영한 K본부 주말 연속극에도 출연하고 앞으로 얼마나 또 성장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참 이런 그 딸 보면서 아빠인 박학기 선배님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하고 그럴까?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부럽습니다 선배님. 6790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쫑디 창밖이 너무 예쁘네요. 최근에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지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요즘 고객들 컴플레인 몇 개 해결해 드린 다음에 캔디와 알버트가 그려진 가구를 몇 개 샀어요.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다가 저녁 먹으려고 채소를 꺼냈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의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캔디와 알버트가 뭐예요? 저는 그걸 몰라서 무슨 캐릭터 이름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그려진 가구를 몇 개를 사셨다고 하는데 이미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궁금하네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고 나면 나를 위한 작은 선물들 잊지 않고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6790님 말씀대로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들인지 우린 이미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건 입이 아플 정도라는 거 다들 이제 느끼고 계시니까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8125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쫑디 오늘 에어컨 틀어놓고 방 정리했는데 예전에 제가 아꼈던 샤프를 서랍 구석에서 발견했어요. 하지만 샤프에 플라스틱이 녹아 있었네요. 결국 버리면서 괜히 마음이 아쉬웠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아니 얼마나 구석에 대체 얼마나 그 숨겨져 있었으면 플라스틱이 녹았을까. 아이고야 꽤 오래 거기 숨어 있었나 보네요. 좀 아쉬우셨겠다. 아끼던 샤프인데 그래도 이걸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뭐든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쓰겠는데 이 플라스틱이 녹아버린 샤프는 도저히 쓸 수가 없죠. 네 아쉽지만 잘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샤프에 또 정을 들이시면 또 가장 아끼는 그런 샤프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또 최애 샤프를 다시 발견하시면 그때는 곁에 잘 두세요. 어디 구석으로 또 사라져서 그런 일 없게. 이번에는 3277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중디 대구에서 빵톡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대구 많이 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신청해요. 네 3277님 제가 해드릴 말씀은 그저 화이팅 화이팅 잘 이겨내실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한두 번 이겨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화이팅입니다. 신청해 주신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2488님의 사연이네요. 쫑디, 오늘 덥지만 80대 엄마가 맨날 집에 있는 거 답답하시다고 외출하고 싶다고 하셔서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마트에 다녀올까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는 버스 앞쪽 노약자석에 앉으셨는데요. 다음 정류장에서 탄 어떤 학생이 카드를 찍으니까 잔액 부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학생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엄마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며 나도 그럴 때가 많아 이걸로 해 라고 하셨네요. 그 학생이 괜찮다고 계속 사양했는데 제가 옆에서 괜찮아요,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한마디 건넸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시원한 마트에서 장 보고 올 때는 택시 탔어요. 더워도 이런 잠깐의 외출 덕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2488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아유 어머니 너무 따뜻하시네요 정말. 아유 참 이런 할머니 있는 손주들 그리고 이런 엄마 있는 우리 2488님 같은 분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똑같이 닮아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유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의 따뜻함을 마구마구 전파하시는 그런 할머니 건강한 할머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품목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9755님께서 쫑디 제가 요즘 아주 많이 늦게 두 쫀쿠에 빠졌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확실하신 거죠? 9755님 푹 빠져 계시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그거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건 지키고 계신 거죠? 네. 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내 입맛을 사로잡는 뭔가를 찾았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에 좀 입맛 자꾸 떨어져서 자꾸 먹는 것도 싫어지고 막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몸 축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기분도 별로 안 좋거든. 사실 먹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건데.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구치로우님은 적당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적당한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치로우님께 이 노래를 디저트로 또 드리면 어떨까?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우리 아까 두촌쿠에 뒤늦게 빠지셨다는 9755님께 약간 이 노래 선물은 오히려 어떤 불씨를 제공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9755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노래 들으면서 살짝 반성했잖아요. 전 요즘에 그 마트에서 파는 다다익선이라고 아이스크림 9개를 너무 싸게 파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놓고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어야 된다는 이 핑계로 일주일에 한 4개는 먹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안 좋은 거잖아? 두쫑쿠 일주일에 하나 먹는 것보다. 아이 참, 제가 노래 들으면서 반성했습니다. 자, 저도 아이스크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뭐 먹으면 이제 운동을 아무리 해도 자꾸 이 아래쪽 배 쪽에 자꾸 뭐가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쓰이는데, 자, 저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단 거 건강에 안 좋은 건 좀 적당히 줄이자고요. 자,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하루 끝에 언박싱. 휴가철을 맞아 여행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 같이 이탈리아 로마로 떠나는 기분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해요. 자, 로마는 분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장마다, 건물 모퉁이마다 크고 작은 분수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분수들은 예로부터 로마를 찾는 여행자들과 순례자들에게 더위를 식혀주고 목을 축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트레비 분수죠. 영화 로마의 휴일이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작품 달콤한 인생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트레비 분수는 단순한 도시 시설물을 넘어 건축, 조각, 그리고 물이 어우러진 바로크 미학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9년 로마 시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분수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땡볕 아래에서 기진맥진한 로마 병사들 앞에 이름 모를 여인이 나타나 물의 근원지를 알려주고 사라졌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트레비 분수는 밤 10시까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 10시 이후에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특히 이 트레비 분수에 가면은 동전을 꼭 던져야 하잖아요. 이 동전 던질 때 오른손에 동전을 쥐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져야만 하는데 동전 한 개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두 개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세 개는 결혼에 꼴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매일 쌓이는 수천 개의 동전은 가톨릭 자선단체 카리타스에 전달이 돼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데요.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 힘겨운 곳에 희망이 되어준다니 이 트레비 분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머무는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현우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러준 곡이죠. 오 솔레 미오 듣고 왔습니다. 자, 트레비 분수는 다녀오신 분들도 꽤 계시죠? 다녀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트레비 분수는 여행자들의 로망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일 처음 접한 것 같은데 오드리 헵번이 주연했던 영화 로마의 휴일 그 작품 속에 이 트레비 분수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어서 참 그 영화 보면서 저도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그랬었거든요. 아마 많은 그 관광객들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로망 같은 장소가 된 게 바로 이 트레비 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여기 다녀온 지가 와 진짜 오래됐네요.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로마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관광객들이 많긴 했지만 유료는 아니었거든요. 입장료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관광객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동전 던지는 그 명당 자리가 있는데 그쪽을 올해 초부터 유료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유료래도 그곳은 사실 그렇게 입장료를 받아도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그런 참 관광지이긴 해요. 솔직히 요즘에 이 로마 이태리 쪽 이쪽이 뭐 아침 8시에도 37도가 넘고 막 그런데요. 유럽이 지금 폭염으로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동전을 던지고 또 소원을 빌고 그런다고 하는데 참 그 동전들이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 트레비 분수는 참 여러모로 멋진 곳 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혹시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언젠가 꼭 한번 이 트레비 분수 직접 가서 동전도 던져보시고 그러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녀온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네요.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

재밌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로 꽉꽉 채워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CD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자, 오늘은 동갑내기 두 남자 배우의 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음악들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1981년생이고요 모델로 시작해서 꽃미남 외모로 주목받았다는 공통점도 있고, 이제는 연기력으로까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아주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는 두 배우, 바로 조인성과 강동원. 아유, 그냥 여기저기서 깍깍 소리가 들리는,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이 두 배우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 자, 먼저 조인성 씨. 시트콤 뉴 논스톱을 통해서 청춘 스타로 등극한 뒤에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됐죠.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폭발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나무 주연상도 받았고요. 또 조인성이 가진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그 영화로 또 입증했습니다. 비열한 거리는 내용만 보면 정말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짠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 흘렀던 OST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바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가 영화 속에 흐르죠. 그리고 조인성 씨는 노희경 작가님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이 작품들을 통해서 훌쩍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000년대 이후에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밀수, 그리고 드라마 무빙을 통해서 단독 주연이 아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앙상블 연기를 선보이며 더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화 호프에서 괴의 생명체와 맞서는 마을의 젊은 사냥꾼으로 등장하며 강도 높은 액션을 통해 또 한번 관객을 놀라게 하는 중인데요. 조인성 씨가 앞으로 또 어떤 배우의 모습으로, 어떤 연기로 변신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강동원 씨, 공대생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공대생이던 당시 너무 잘생겨서 지하철에서 모델 제안을 받았다고 하죠. 나도 지하철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 강동원 씨는 영화 늑대 유혹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 영화 속의 가슴 아픈 연기를 넘어서 그 이후에 1987, 의형제, 군도, 검사회전, 검은사제들, 또 브로커까지 꽃미남 외모를 발휘하는 멜르 장르의 영화도 많이 찍었지만, 그런 장르의 영화보다 주로 김윤석, 송강호 등 연기파 선배 배우들과 남남 케미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또 펼쳐왔죠.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고 오늘부터 OTT로 공개되는 영화 와일드 싱에서 강동원 씨가 또 엄청난 변신을 했더라고요. 3인조 혼성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의 멤버가 돼서 헤드스핀까지 도전을 했는데, 이 작품을 위해서 강동원 씨는 힙합의 기원부터 걸음걸이 또 제스처까지 배우며 연구했다고 하네요. 정말 이제는 그저 꽃미남 배우가 아니라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길 원하는 이 강동원 씨의 그 열정이 느껴져서 앞으로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두 배우가 함께 했던 영화들 속 OST 중에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조인성 씨가 주연했던 영화 비열한 거리 OST,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 준비했고요. 이어서 강동원 씨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음악 있는 채널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1년생 두 배우 조인성 그리고 강동원 이 두 사람의 작품 이야기와 함께 OST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두 배우가 데뷔했던 90년대 후반이죠. 그리고 2000년 즈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참 이 두 분이 출연한 드라마, 영화를 함께 보면서 울고 웃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강동원 씨가 등장하는 씬에서 극장 전체가 막 함성으로 환호성,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환희에 찬 어떤 그런 감탄사? 우와! 이게 합창으로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웃겼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참 어찌 보면 이 두 배우의 20대 시절은 외모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게 그냥 해결이 됐던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 멋진 외모는 변함이 없죠. 대단하죠, 정말. 어떻게 그걸 그렇게 오래 유지하는지. 근데 지금은 또 그 외모 못지않게 연기자로서 새로운 도전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그 두 사람의 연기 때문에 더 감탄하게 되고 아, 이 두 배우는 참 오래도록 사랑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이 조인성 씨 나왔던 영화 호프 보고 제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조인성 씨 연기는 약간 보는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액션 연기를 선보였거든요. 특히 저는 그 호프 속에서 말 타고 질주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악당이라고 하면 그렇고 외계 생명체와 추격전을 벌이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는데 멋있다는 생각보다 와, 저 영화 저 장면 찍을 때 안 무서웠을까? 저 진짜 저 위험한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해냈을까? 살짝 그런 그 걱정과 놀라움 그런 감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참 그 정도로 항상 노력하는 그런 배우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그 두 배우의 행보도 참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또 이창동 감독님이 연출한 가능한 사랑이라는 작품에도 이 조인성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도 진출했던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제 정말 전 세계의 팬들이 열광하는 두 배우로 또 그렇게 거듭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주 수요일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영화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했습니다. 제목이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잖아요. 이 아이언맨과 어벤져스의 지원은 사라지고 스파이더맨인 피터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은 채 뉴욕의 범죄 조직과 맞서는 뭐 그런 설정이라고 하네요. 스파이더맨의 상징인 거미줄 타고 활공하는 장면이 대거 등장한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스파이더맨은 우리 어른들의 추억 속의 캐릭터잖아요. 저 어렸을 때 스파이더맨 그 만화영화 볼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만화영화 볼 때도 가장 그 나를 흥분시켰던 그 장면은 바로 진짜 거미줄을 타고 건물 사이사이를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참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가 아니라 드라마 김부장이 끝나서 허전한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 공효진 씨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부녀 킬러? 이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지닌 워킹맘의 고군분투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해요. 왠지 이 드라마 저도 또 빠져서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또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드라마 OST 한 곡 함께 들을까요? 괜찮아 사랑이야 OST 중에 첸의 최고의 행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 OST들 만나보도록 하죠. 93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디, 저는 드라마 엑스파일의 매니아랍니다. 엑스파일 시즌 6에서 하트 모양의 우박이 쏟아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라디오에서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가 흘러나오는데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 노래 듣고 싶네요. 네, 엑스파일 저도 드라마에서 할 때는 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 이게 시즌제로 이 OTT로 넘어오면서는 그 뒷시즌을 안 봤던 것 같아요. 야, 근데 또 이런 멋진 장면이 있군요. 시즌 6? 어우, 제가 구독하고 있는 OTT에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겠네. 오랜만에 엑스파일 보면 또 예전 생각도 나고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시즌 6 제가 한번 꼭 찾아볼게요. 그리고 88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화 원스의 주인공 글렌 한사드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원스 제 인생 영화인데 글렌 한사드와 마글레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 정말 저도 이 소식 뉴스로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오토바이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아, 참 너무나 아까운 또 아티스트 한 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바로 원스인데 자, 글렌 한사드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저도 이 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곡들 들어볼까요? 먼저 9371님이 추천해 주신 드라마 X파일 속 OST 하나,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준비했고요. 이어서 8832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원스 OST 중에 글렌 한사드와 마글레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Falling Slowly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OST들 만나보죠. 이번에는 박진경님이 보내주셨네요. 티아라 멤버인 함은정님이 출연했던 드라마 커피하우스의 OST 중에서 티아라 멤버인 소연 그리고 옥주현이 함께 부른 페이지 1 파트 2 듣고 싶어요. 드라마 방영 당시에 직장생활 중 짝사랑 아리를 했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자주 들었던 곡이랍니다. 네, 정말 특별한 추억이 있는 OST시겠네요.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306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영화 과속 스캔들 OST 홍민정이 부른 아마도 그건 신청합니다. 자, 과속 스캔들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이 영화도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두 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 들어볼까요? 박진경님의 신청곡 드라마 커피하우스 OST 중에 소현과 옥주현이 함께한 페이지 1 파트 2 그리고 3062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과속 스캔들 OST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쓰다. 두 분의 신청곡들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 마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아휴, 영화 이야기하고 이 OST 듣다 보면 진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끝곡은 6200님이 신청해 주신 OST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온 패밀리 맨이라고 있는데요. 화려한 싱글로 살던 남자가 갑자기 판타지 상황에 빠져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내용이에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 작품이었는데 영화 속에 나온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고 싶어요. 요렇게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거든요. 저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저 패밀리맨 분명히 봤거든요. 분명히 봤는데 이 6200님이 보내주신 사연 속 스토리가 나 처음 보는 스토리야. 이 영화가 이런 영화였어요? 와, 약간 충격이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워낙 그 연기파 배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찍었던 때라서 이 당시만 해도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영화라면 무조건 보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봤는데 이 내용도 생소한데 아, 이 영화 속에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가 나왔어? 아니, 이 노래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 충격, 마지막 곡이 약간 충격이네요, 여러분. 자, 6200님 사연 덕분에 다시 한번 봐야, 찾아서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 또 생겼네요. 자, 그러면 6200님의 추천곡, 영화 패밀리맨 OST 미스터빅의 To Be With You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좋은 작품들, 그리고 즐거운 일, 행복한 추억들 가득가득한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즐거운 이야기들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 저녁 7시에도 음접풍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의 겁을 잔뜩 넣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순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슬슬 출출해지면서 저녁은 뭘 해 먹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하다고들 하죠. 요즘은 혼자 지내는 1인 가구가 참 많다고 해요. 혼자 드시는 식사일수록 그저 한 끼를 때우는 것보다 내 몸을 위해서 정성껏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바라보는 금요일,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한 끼, 우리 마음의 영양도 챙기는 어떤 메뉴를 준비하실까요? 잠시 후 오솔길 산책하면서 나눠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크리스티나 제이의 박소정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성채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예, 요즘처럼 정말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에는 글쎄요, 오이 냉채국, 냉면, 뭐 뭘 드시는 게 시원할까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쉬는 게 예,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겠죠. 하지만 뭐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 매 끼니를 정성껏 챙겨 먹는 일, 아유, 정말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한 끼를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일, 와, 정말 큰 수고가 따르죠. 근데요,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뭐 집밥 같은 음식을 배달받을 수도 있고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참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주부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누군가 정성껏 차려진 밥 참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석길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나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는 맛있는 이야기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1등으로 오셨네요. 예, 오늘은 더 더워진 것 같은 날씨 속에서 저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아름다운 바닷가도 구경하고 잠시 성당 앞도 걸어가다가 만나곤 했답니다. 정말로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성당 보이면 또 그 성당 앞에 지나가면서 또 인사도 드리고, 야, 이렇게 사무엘 형제님 이제 7월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정말 수고하셨겠지만 사무엘 형제님 특별히 늘 길을 달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치를 보면서 네, 감사드리고 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계혜정 스텔라님, 어느덧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젠 가을도 2개월 정도만 버티면 오겠죠? 아, 가을이 그립군요. 아유, 저도 그래요. 빨리 좀 선선해졌으면. 근데 아직 말복도 있어야 되고 뭐 한참 8월 한 20일경이나 돼야 조금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때가 되면 또 시원해집니다. 예. 황베드로님, 7월달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사뿐사뿐 오솔길 걸어갑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네, 사뿐사뿐 마음이 가벼우신가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하하대사님, 네, 오늘은 고속버스로 서울 집에 올라가면서 듣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1인입니다만 오일장에서 사다가 밥해서 끼니 안 굶고 잘 먹고 있어요. 서울에 혼자 있는 아네스가 걱정이죠. 아유, 만화님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잘 잡수고 계세요. 안 그럴까요? 그래도 주말마다 이렇게 부인 되시는 분 만나면 또 만난 밥상 딱 차리면서 또 낭구님 기다리고 계신 아네스, 아유,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더운 여름이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러나요? 이열치열? 뭐 이렇게 뜨거운 삼계탕 뭐 이런 거 함께 잡수셔도 좋겠네요. 괜한 소리 하나요? 네. 이기형님, 네, 7월 마지막 날이네요.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찍 출석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마음 다해서 이렇게 또 꼭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7월 마지막 날 라디오 앞에 또 귀를 쫑긋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족 모두 휴가는 언제 가시나요? 조금 쉬셔서 하늘이도 좀 쉬고 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가족이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죠. 예,
이제 주말인데요. 편히 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신상옥이 부릅니다. 우리 마음에도

신상옥의 우리 마음에도 듣고 왔습니다. 전영희님, 네, 저는 마리아입니다. 수녀님,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요. 아기 강아지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 며칠 전 눈을 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보낸다고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다 보니 여섯 마리인데 이 아이들마저 보듬을 수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좋은 집에 분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떡하죠? 강아지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 이미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두 마리인가 보죠? 그래서 여섯 마리라고요. 근데 엄마 강아지가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봤었는데 새끼가 다 떠나버리고 분양을 주니까 너무 슬픈 얼굴로 막 계속 끙끙거리면서 새끼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만 남길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참 복덩이들인데요. 이쁘게 아마 다른 집에 가서도 잘 자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들은 정말 잘 자라다. 뭐 요즘엔 뭐 강아지 없는 집이 거의 없고 그런데요. 잘 자라고 이쁘게 뭐 크라고 마음으로부터. 기도? 기도까지는 강아지 때문에 기도한다?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뭐라 할까요? 마음씨가 착한 그런 가족에게 분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강아지라고 해서 막 나쁘게 해를 입히는 그런 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재미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튕겨벨님, 혼자 있을 땐 음식을 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며칠 전 아이들이 와 있을 때는 고구마 순, 깻잎 순, 오이지 무침, 콩나물 냉국 등 시골 밥상이었어요. 딸이 엄마 밥은 속이 편해 하니까 계속 해줘야 하나 봐요. 좋죠. 엄마 밥들이 정말 속이 편해요. 막 이상한 인스턴트 그런 거 막 안 들어가고 엄마 밥이 편해. 정말 그 말이 똑 맞는 것 같아요. 따님이 오시면 꼭 같이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예. 괜히 침이 고이네요. 069 하나님, 무엇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습관 같습니다. 밀가루와 초콜릿을 끊은 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짜고 매운 것, 단 것 피하기, 전자레인지 쓰는 것 피하기 하나씩 실천해 가기를 하다 보니 이런 행동이 이제 편안하게 어색하지 않은 단계에 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 아픈 속을 위해서 일단 3년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아, 사실 건강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해서 이렇게 밀가루와 초콜릿 안 드신 지가 이제 6개월이나 되셨다고요.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뭐 전자파가 나온다고 해서 꼭 뚜껑을 닫고 그렇게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데펴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네. 아무튼 저에게도 참 뭐라 그럴까요? 자극이 됐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빵도 맛있고 다 그러잖아요. 뭐 초콜릿은 먹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예. 아무튼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정말 8월 아직도 내일이면 8월이지만 무척 덥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2037님.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병원 정기검사 투어를 하느라 힘들었네요. 오늘 체혈도 많이 해서 피가 모자랄까 봐 보충하느라 점심을 많이 먹었네요. 하하 호호. 아, 체혈을 하면 점심을 많이 잡수셔야 되는군요.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체혈을 했었거든요. 무슨 검사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오늘도 무더위에 수녀님 방송국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힐링 방송 기도의 요소들 들으러 빨리 들어왔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또 몸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여름에는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정기검사 자, 이거 꼬박꼬박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빼져먹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네, 요세피나님이 오셨네요. 늦게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서지수 요세피나입니다. 지금 현재 방학 중에 있습니다. 호호.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었는데 지수 얼굴이 딱 떴어요. 친구해 주세요 하는 게 이렇게 떴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거 누를까 하다가 그냥 아이고 뭐 그랬는데요. 지수 어서 오세요. 지금 방학 중이라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뭐 기말고사는 잘 봤겠죠? 네, 잘 못 보면 어때요? 또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죠. 예, 이제 음성기도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자매님, 익명의 자매님이시네요. 이름을 안 밝혀주셨어요. 함께 만나봅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남동생 생일이거든요. 남동생은 절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전 남동생을 사랑합니다. 남동생이 상처 줘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전 남동생을 사랑하니까요. 저와 남동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동생 생일을 맞아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마음이 참 깊게 전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때로는 뭐 서운함도 있고 마음에 남은 상처도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남동생을 사랑하니까요. 라는 말씀 안에서 야, 이게 정말 혈연, 뭐, 그쵸? 남동생을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요. 남동생 생일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를 정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혹시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뭐 생일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셨겠죠? 안 먹을래? 했을까요? 누나를 너무 미워해서? 아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 하는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때로는 긴 말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식탁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어주는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어머니, 예, 하늘에서도 두 자녀, 두 자녀죠. 맞죠? 예, 따님과 아드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살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돌아가신 어머니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잠시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운 어머니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남겨주신 가족들의 마음에도 사랑과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생일을 맞은 남동생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에게 쌓인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서운함보다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자매님과 동생분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며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유선영이 부릅니다. 어머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또 연락이 가겠습니다. 네. 자, 또 응원 문자가 진짜 많이 왔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기도를 청하신 익명의 자매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함께 하시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함께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예, 가족과의 관계. 자, 이게 형제자매들이 참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왜 그런지 찌그럭거리는 가족도 있습니다만 동생은 남동생은 왜 그럴까 무슨 원인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7855님 그리고 튕겨벨님 네, 같은 마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자매님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어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동생의 생일도 축하드리고 또 남동생의 누나에 대한 마음이 따뜻해지길 기도합니다. 아유, 또 말씀도 참 다들 이쁘게 하셨습니다. 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남겨진 남동생도 참 항상 마음에 버겁기도 하지만 또 안쓰럽기도 한 마음에서 기도를 또 요청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이게 동병상련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리고 2037님, 유채칠리아님, 네.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자매님을 무시하는 남동생을 끝까지 챙기고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괜히 안쓰럽게 생각되면서도 기특하게 느껴지네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어려운 사연을 보내주신 예, 마음 따뜻한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유, 남동생들은 사실 툭툭 그렇게 이쁜 말 그렇게 제대로 잘 못하죠. 대개가 남자들은. 그래서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좋죠. 네, 그러다 보면 예, 뭐 좋은 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제 긴 기도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함께 나누는 식탁의 기쁨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따뜻한 한 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소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 몸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또한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돌봄 안에도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식탁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처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식탁에도 감사와 사랑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변하는 하루가 다른 어제로 지금 하는 고민도 잊혀진 채로 이대로 바람 불어오듯 계속 주님께서 정하신 모습 그대로 실패 한 번쯤은 오케이 조금 늦게 걸어도 뭐 어때 내릴 것까지 거다 잊고 잘 살래 살아가

DES가 부른 감사에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장 디오니시아님, 네, 음성기도 하신 자매님 위해서 아멘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멀리에서 또 기억해 주셨네요. 가톨릭 신자는 되고 싶진 않지만 관심은 간다는 친구를 명동 성당으로 데리고 갔었답니다. 제가 꼭 신자가 아니라도 우리 성모님이랑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거니까 힘들 때면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 명동 성당은 객이 많으니까 관광객이 그죠? 들어가서 앉아 있기 쉬울 거야 하며 성체조배도 하고 미사도 함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구, 그런 일이 있군요. 제 친구 희정에게 성당 가서 주님께 위로를 청할 용기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꼭 뭐 세례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네, 성당 가서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명동 성당에 가면 그래 보면 참 좋죠. 그래서 함께 또 성체조배도 하고 미사도 하셨다니 정말 좋은 일인데요. 갑자기 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다고 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위로를 그렇게 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예,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는 것도 그렇고 예, 디오니시아님이 기도를 해보세요.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죠. 네, 요세피나님, 네, 수녀님 이번 성적 저번보다 좀 올랐어요. 하하, 성적 보자마자 놀라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성적으로 인해 간절했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와, 아까 제가 어떻게 시험 봤냐 그랬더니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와, 이번에 성적이 좀 올랐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주님 해야 되겠네요. 저도. 예,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조금 다리 이렇게 쭉 뻗고 조금 쉬어보면 어떨까? 네, 간호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용기 100배 내시고 또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3435님, 7월 마지막 날 주님의 집에 갔다 와서 오솔길 함께 하면서 오늘 저녁 메뉴 뭘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와, 김영주 안나님, 네, 맛있는 거, 시원한 거, 뭐 식구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만난 거 뭐 잘해서 뭐 오늘 못 하시면 또 주말이니까 잘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우리는 가끔 어떤 음식을 먹으며 맛보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와 웃으며 나눠 먹던 소박한 간식 하나까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음식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 관한 영화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과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하곤 합니다. 누구와 함께였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어쩌면 음식 진짜 맛은 혀끝에서 느끼는 맛만이 아니라 그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의 사랑과 추억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 음식은 값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한 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며 빵과 포도주를 통해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죠. 함께 나눈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저녁 식탁에도 맛있는 음식만큼 따뜻한 마음이 함께 놓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한 끼 되면 정말 좋겠네요. 주말 기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끝곡 강훈이 부르는 아버지의 식탁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강론을 준비하며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앞서 내 마음에 꼭 채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겸손함입니다. 아, 오늘은 내가 잘 아는 복음이네 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면 아무리 기도를 바쳐도 말씀의 깊은 뜻이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되이 경청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성당을 몇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는데 하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오만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영적인 폭력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고통을 겪은 이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주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성의 없이 던지는 한마디처럼 말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이내 그분을 잘 안다며 무시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 이들 아닌가 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오만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 오만함과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가질 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다 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시며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과 이웃을 겸손되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뭘 입을지 고민하고 점심엔 뭘 먹을지 또 고민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뭘 보며 쉴지 찾아보고 주말엔 어디를 갈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생각해보면 하루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더 좋은 걸 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엇이 나은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라는 나만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입을 옷도 먹을 메뉴도 하루의 크고 작은 선택들도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잘한 하루가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오웬의 오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게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죠. 특히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은 건 좋지만 너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 거지? 아니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싶은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려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 조금 선택지가 두 개, 세 개로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조금 결정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야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끌러지를 입으면 되기도 하는데 그 외에 끌러지를 안 입을 때 저희도 사실 옷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선택지 자체가 확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면 또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많은 선택지의 순간이 놓이게 되는 게 우리 현대인의 어떤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고민하지만 또한 사실 선택하고 난 뒤에도 계속 고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결정한 뒤에도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지 계속 찾다 보면 정작 내가 한 선택을 편하게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어쩌면 모든 선택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길 바란다기보다 내가 선택한 것을 조금 더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우리 내일부터 또다시 또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선택지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보다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선택들을 잘 이뤄나가면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스스로를 그 용기 내에서 인정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비비의 아주 천천히.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8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십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가깝게 살고 있는 제가 대신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투병 기간이 길어지니 옆에 계셔주는 게 감사하면서도 언제쯤 끝이 날지 저도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버티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간병을 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는지 얼마 전에는 없던 공황 발작이 오더라고요. 제 몸도 힘들다 보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소한 일로도 엄마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편찮으신 엄마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그 순간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든 게 다 한계치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계속 좋지 않고 죄책감이 가라앉지 않아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어떻게 해야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어머니 간병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고해소에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듣게 되는데요.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내가 얻게 되는 힘듦도 있고 또 그러면서 조금 다투게 되는 형제 자매 간의 어떤 부분도 있고 때로는 돈 문제도 또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정말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것은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삶, 차라리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삶이면 그래도 내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거의 혼자서 어머니를 케어하는 것 같아 보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돌볼 여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공황장애까지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공황발작이 왔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메시지인 거죠. 몸이 아픈 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무언가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겠죠. 아,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이 조금 멀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연자님께서 혼자 온전히 그거를 다 내 역할로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어머니 그 간병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야지만 분명히 나도 살 수 있고 어머니도 사실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분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사이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요. 게다가 확실하게 나는 지금 공황 발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부분, 적어도 뭐 몇 프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조금 다른 분들에게 그 역할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환자도 가장 힘들긴 하지만 옆에서 돌보시는 간병인도 건강해야지만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어머니를 더 케어를 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마음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불효자거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 한 분에게 연락해서 이번 주에 몇 시간 그렇게 조금 엄마를 부탁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티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나도 역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0851님, 밤에 갑자기 떠올라서 미뤄둔 분리수거 싹 다 하고 왔습니다. 집이 깨끗해진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제 맘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밤에 갑자기 떠올라서 다 하셨군요. 가끔은 이렇게 쓰레기를 확 다 비워내면, 청소를 확 할 때도 그렇고 마음이 되게 홀가분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뭔가 마음이 번잡할 때 청소하신다고 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잘 비워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잔여물들,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로부터 편안하게 우리 오늘 또 잠자리에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113님, 낮에 빼빼로를 먹다가 이가 깨졌어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전에 딸기씨를 잘못 씹은 후로 이가 시렸는데 그게 이에 금이 간 거였나 봅니다. 너무 놀라서 치과에 달려갔는데 다행히 조금 깨진 거라 괜찮다고 따로 무언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시리고 아픈데 왜 치료를 안 해준 걸까요? 깨진 건 되돌릴 수 없어서일까요? 가끔 치과에 가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너무 과잉 진료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치료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더 다른 데를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치과라는 영역은 의사의 판단이 참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누가 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관점이 참 다르다는 점에서 좀 새롭게 또 보게 되네요. 그리고 치아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어디 하나만 아파도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게 신경 쓰이고, 그런데 치아가 조금 깨진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치과 한 군데를 더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면 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나도 전문가의 말을 또 수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불안하다면 뭐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054님, 정말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신나서 내일 입을 옷까지 미리 싹 골라뒀어요. 거울 보고 한참을 패션쇼를 했답니다. 호호,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싶어요. 여행이라는 것,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여행일지도 모르겠죠.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대화를 할지, 간만에 라고 하셨으니까 요즘 참 바쁜 삶을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친구들 잘 만나시고 오시고 일상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또 우리가 또 충전하면서 또 기쁜 하루 되시기를 또 기원합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올게요.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나들이 어떠세요? 여유 있게 한 걸음.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성모 솔숲 마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때면 화려한 관광지보다 자연이 주는 고요함이 더 간절할 때가 있는데요. 청도 성모 솔숲마을은 그런 분들에게 꼭 맞는 쉼의 공간입니다. 성모 솔숲마을은 대구 대교구 소속 수도원과 함께 조성된 곳으로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며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수도자들이 오랜 세월 정성껏 숲을 가꾸고 길을 내며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공원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며 다듬어 온 수행과 휴식의 공간인 셈입니다. 산책로는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들 덕분에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특유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해질 녘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빗줄기는 청도는 물론 인근 지역민들에게도 이미 입소문이 난 풍경인데요. 소량 가득한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숲을 거닐다 보면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당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면 창밖으로 비치는 소나무 실루엣과 낮은 기도 소리가 어우러져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온함이 느껴지는데요. 꼭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곳의 문턱을 넘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이 성모 솔숲마을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숲속 곳곳에 소박하게 놓인 벤치에 앉아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어느새 가지런히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쉼표가 되는 곳,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에 너그러운 쉼표 하나를 선물하고 싶은 날이라면 경북 청도 성모 솔숲마을로 향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설명도 그렇고 사진을 보니까 마치 유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 같아요. 유럽을 안 나가도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곳이 많은데 또 우리가 시간 날 때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딕펑스의 평행선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8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가족 여행을 위해 회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를 맡아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채워놓으면 된다는 생각에 통장에 손을 대 주식에 넣었습니다. 잠깐 빌려 쓰고 주식이 오르면 바로 되돌려놔야지 했지만 주가는 폭락했고 돈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죠.

언제까지 비밀로 둘수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요. 도통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를 반복하면서 자꾸 미루게 되는데 이런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회사에서는 실수를 하거나 혼날 일이 생기면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넘기면서 부모님 앞에서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혼날까 봐, 비난받을까 봐그 순간이 너무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회피형인 성격 탓인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가족 여행 회비에 손을 대 주식을 해서 손해를 본 상황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인지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쉽게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적지는 않은 돈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회피형이 아니든 회피형이 아니든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참 너무나 고생하는 마음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총무를 맡았다는 거는 그만큼 가족 내에서 분명히 뭔가 내가 그런 거를 잘하는 이미지다라는 것을 가지신 분이실 거고 또 부모님께 내가 참 잘하는 역할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말씀드리기가 더 어려운 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말하지 않고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큰 고통을, 더만큼 더큰 아픔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거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말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사실은 하나밖에 방법은 없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언젠가 드러날지 모르는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먹고 그것을 할수 있는가? 그건 결국 우리가 눈딱 감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화를 내실 수도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라고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또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도 해명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채워놓으려고 했다는 마음은 분명히 알지만 변명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길지 않게 잘못을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그만큼 내가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이번에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보면은 지금 좀 젊은 시기에 이런 실수를 해보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봤다는 거는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지금보다 더큰 금액으로 우리는 더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은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고해성사하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찰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지를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해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힘 혼자서 그 의지를 가진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나를 바꾼다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과 다른 나로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의 체험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새롭게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혼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너그러이 쉽게 받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것을 용서의 체험을 갖게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겪어내면 분명히 우리는 더한 발짝 더큰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또 내가 솔직하게 그리고 너무나 긴 말이 아니라 짧은 말로 정말로 내가 충분히 내가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이는 자비를 얻는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Daniel Pouter의 Bad Day입니다.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슬람교에는 신을 가리키는 호칭이 무척 많아서요. 알라의 99가지 이름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후로는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은 물론이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도 선물해 주신 거죠. 그 특별한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31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 곡 인호주사의 아버지로 함께 했습니다. 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엄청난 영광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부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또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인호주사의 아버지 부를 때 더 감동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WID D-365일 2027 세계청년대회 딱 1년 전인 날입니다. 8월 3일에 WID를 기대하면서 WID에 대한 얘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WID 혹시 다른 WID 뭐 리스본이나 시드니나 크라쿠프, 리우 다녀오셨던 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함께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당일에 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 모아서 월요일에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아니면 또 저희는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하시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민도 함께 나눠보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는 얘기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8월 3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 못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더 좋겠어요.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앞서서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권성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액션송 2집에서 띄워드립니다. God will make a way.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5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어 만인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아론.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거룩한 아론을 드러눕히셨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의 형제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복을 내리시어 품이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주시고 권위의 표지들로 속옷과 겉옷과 에폿으로 꾸미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을 성류로 두르시고 그 둘레에 금방울을

많이 매달아 주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 성전 안에 울려 들리게 하시고 당신 백성이 기억하게 하셨다. 자수가가 금색과 보라색, 자주색 실로 수놓은 거룩한 어깨걸이와 판결의 가슴바지인 우림과 툼밈도 입히셨다. 이 가슴바지는 장인이 겹으로 누빈 진홍색 아마포에 보석공이 금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금판 위에 인장을 새긴 값진 보석들을 박아 넣은 것이다.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추었는데 그 이름을 새겨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별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관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걸작품이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식이다. 아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그의 제사는 날마다 두 번씩 끊임없이 번제로 바쳐지리라.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유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치게 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헷 곡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차지할 몫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다. 피느하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써 세 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 아자르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어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시어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금요일 코너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집회서 45장의 말씀에 이어서 대추싱의 모세처럼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죠 또 대추싱.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나오길래 신나서 또 대추싱의 노래 오랜만에 틀어봤습니다. 류차칠리아님이 슬디님과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어제 보내주셨군요. 조금 느리더라도 자기만의 속도로 일상의 길 위에서 기쁨과 평화로이 지내시길 바랄게요.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님, 오랜만이네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묵주기도 10단 바치고 슬디님과 함께합니다. 출근길에 10단... 출근길이 좀 거리가 있나 봐요. 10단이나 바치실 정도면. 요즘 찜통 더위지만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기도하며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힘찬 출발을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즐거운 하루 될 것 같습니다. 예, 안토니오님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는데요. 정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곧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의 노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598님은 제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을 더 하게 됐습니다. 5시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힘들어요 하시면서 세상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의료진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의 미카엘라 씨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와, 이렇게 기억해 주셨어요. 장미비안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꽃 신청곡 부탁합니다 하셔서요. 네,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지금 띄워드릴게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님께는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띄워드리고요. 7598님 따뜻한 마음에 또 요한 프로젝트의 꽃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어서 요한 프로젝트의 꽃이었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있습니다. 에스파나 로욜라라는 곳에서 태어난 성인이죠.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세속의 삶을 살았는데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주제로 한 책을 읽은 후 지나온 삶을 반성하면서 마음을 하느님께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46살에 사제가 됐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예수회를 설립한 후 총장이 됐고 영신 수령 등 여러 신앙 서적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제르마노, 성 파비오 등 14분인데요. 축일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일 맞으신 분들 미리 남겨주시면 또 함께 축일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박수영 테오도로 신부님의 목소리로 행복하여라 듣고 올게요.

박수영 수사님 목소리로 행복하여라. 황소리 씨도 함께했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고향과 집안에서만큼은 존경받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도 혹시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가르침을 흘려보낸 적은 없는지 삶을 한번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마음 안에 새겨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끝곡으로 김연기 라파엘라가 부르는 예언자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0: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일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학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인천교구 국내연학 정호철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일 토요일 성 알폰소 마리아 대 리구오리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양떼를 찾아서 그들을 먹일 목자를 세우리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덕행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영혼들을 사랑하는 복된 알폰소 주교의 열정을 본받아 저희도 마침내 한 해 나라에서 그가 받은 상급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26장 11절에서 16절 24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이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진창에 빠지지 않게 저를 구출하소서. 원수들에게서 깊은 물 속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금물살이 저를 덮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휩쓸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도

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의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0: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헤로대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대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대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대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대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대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2: 찬미 예수님.
1: 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헬리크 입세의 유령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알빙 부인입니다. 알빙 부인은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 큰 아픔을 지닌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너무나 큰 커다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를 묵묵히 참고 지내왔었죠. 알빙 부인은 남편의 그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어린 나이에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들이 젊은 나이에 화가로서 큰 성공을 이루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알빙 부인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이런 사소한 모습들 안에서 자꾸만 남편의 모습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빙 부인은 이러한 모습들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빙 부인이 느끼는 이 유령은 아들을 통해 느끼는 남편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알빙 부인의 두려움, 이것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 때문입니까? 물론 아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아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알빙 부인의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남편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상처 그대로 남아 자신의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알빙 부인은 자신의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유령처럼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알빙 부인의 태도는 결국 알빙 부인을 병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결국 알빙 부인의 병적인 그런 억압에 아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동감 있는 예술적 재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헤로데는 자신이 죽인 요한에 대한 죄 때문에 두려움을 깊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는 헤로데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 즉 유령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유령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유령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며 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리라. 두려움이 부숴버린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다시 주님 안에서 지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여러분의 그 집 안에 모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두려움들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이 미사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전해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놀라우시는 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을수록 기도합시다.

0: 주님, 복된 알폰소가 자신의 거룩한 예물로 바치며 이 신비를 거행하게 하셨으니 저희 마음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의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에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에 떠난 단위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옵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알폰소가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며 그 위대한 신비를 충실히 가르치게 하셨으니 저희가 천상 장치에 자주 참여하여 끝없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0: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서양에서 8월은 본래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8월에 자신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거스트. 아우구스투스에는 존엄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이름에 담긴 뜻처럼 8월 한 달,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 시작해봐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일 토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8월을 축복하며 꽃동네 수도자 차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띄워드렸습니다. 벌써 8월이라뇨. 진짜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 더위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벌써 8월이라고 하니까 뭐야, 올해도 얼마 안 남은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오늘 8월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8월의 첫날 함께하면서 연휴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의 뜻처럼 축복받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려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1053 샵1053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이에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도 무료로 활짝 열려 있어요. 오늘은 생활성과의 그 가사를 함께 곱씹어보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신상옥과 형제들 우린 사랑이죠. 작은 평화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 두 곡 듣고 올게요.

고해소에 줄을 섰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지어낼까? 고해소에 들어갔어. 신부님의 목소리 들려. 성호경을 긋고 나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사 볼 때마다 나의 죄는 항상 같아. 거짓말, 시기, 질투. 왜 반복되는지. 기도 봉사해도 나의 마음은 항상 같아. 하느님과 약속들 왜 못 지키는지. 그게 바로 나야. 실수 많고 부족한. 그래서 더 자주 하느님을 만나야 해.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알고 고해소에서 씨앗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또 우리 찬양사도가 아닐까 싶어요. 김진영 바울라가 있는 팀이죠. 씨앗이라는 팀이 우리 창작생활성가제 CPBC 성가제에서 제17회에서 상을 또 수상됐어요. 우수상이었나요? 한 곡입니다. 작사는 멤버인 김미혜 자매님이 했고 작곡은 김진영 바울라 자매님이 한 곡이에요. 근데 곡도 너무 재밌고 발랄하고 신나지만 가사도 참 재밌지 않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저번 주 미사를 빠졌습니다. 성당 언니를 욕했습니다. 엄마 아빠 속을 썩였습니다. 이거 우리 너무 단골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여운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죠. 고해소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17회 성가제 때 저도 갔었는데, 직접 그 무대를 보러 갔었는데, 되게 막 귀엽게 분장한 여자 두 명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누구지? 했는데, 씨앗이었어요. 너무 막 귀엽게 분장을 하고, 의상도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때는 김진영 자매님이 이렇게 열심히 거의 뭐 이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활동을 오래 할줄 몰랐는데, 그때 이제 완전 데뷔 무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신신의 신에도 출연하고 있죠. 반가운 곡이었어요. 데뷔곡 씨앗의 고해소에서로 함께했습니다. 2037님이 인형슬디 반가반가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일찍 병원 가면서 운 좋게 듣게 됐어요. 슬디가 그대평화 맡은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이 아름다운 아침 깨우는 아름다운 성가 들으니까 기분 좋아지네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2037님 저한테도 낯익은 번호인데 인형슬디란 말도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인형이라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인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애칭처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내주시니 예전에 그대에게 평화를 오후 2시에 환진 씨랑 같이 할때 생각도 나고 환디랑 티격태격 하면서 할때 생각도 나고 또몇년 전이죠. 벌써 3, 4년, 5년 됐나요? 2시엔 뮤직 황중호 신부님이랑 함께 진행하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도 인형 슬디라고 하면 황신부님이 할매 인형이냐고 막 이러면서 놀렸던 또 입술이 떨리네요. 화가 나서 5687님 찬미예수님 슬디 토요일에는 최양업 신부님 희망의 순례지 봉암 베티 멍해목 성지 이렇게 세 곳을 순례하면서 기도하러 떠나는 네 명이 더위에 잘 견디며 신부님의 신자들 사랑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시간 되길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가시는 거죠? 문자 메시지는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다녀오시는 것 같아서 또 맞춰서 소개해드립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그 시간만큼은 솔솔 바람 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가뜩 중창단의 고요한 사랑 신청해주셔서 이곡 보내드릴게요. 먼저 2037님께 나정신의 선물 띄워드립니다.

네, 나정신의 선물 2037님께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신청곡이었죠. 5687님 갓등중창단 고요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녀 소피아의 세 딸인 성녀 피데스, 성녀 스페스, 성녀 카리타스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제 향주삼덕이죠. 믿음, 희망,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이세 자매는 어린 나이에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성녀 소피아, 딸들의 무덤가에서 기도하다가 평화롭게 하느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등 24분이 계신데요. 축일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축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또 잠시 화살기도 바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로안에 내 안에 머무시는 주두곡 이어드립니다.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리고 로안의 내 안에 머무시는 주 듣고 왔습니다. 저희 8월 3일에 WID 특집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WID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 1년 전이잖아요. 딱 D-365예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WID에 대한 추억 있는 분들, 아니면 또 홈스테이 신청하셔서 내년 이맘때 저 뭐하고 있을까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기대감에 가득 찬 분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서울이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전합니다. 헤로대는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례자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하는데요. 인간의 이기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헤로대만큼 큰 잘못을 저지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찰나의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메노르 연구회가 부르는 새롭게 되리라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욱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선배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니 새벽 미사 시작 2분 전이었답니다. 허겁지겁 미사를 시작하며 당황한 나머지 신자분들께 시계가 고장이나 늦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사 내내 그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던 신부님은 미사 끝에 솔직하게 고백하셨답니다. 사실 시계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늦잠을 잤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사 후에 한 신자분이 오셔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셨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신자분이 새벽에 성당 입구에 들어서는데 사제관 쪽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미사를 시작하며 시계가 고장이나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시니 미사 내내 불편하셨답니다. 그런데 미사 끝에 신부님이 솔직히 고백해 주시니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선배 신부님은 제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속 헤로대는 이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죄를 지적받았지만 반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는 군중이 두려워 겉으로는 그를 죽이지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마땅찮게 여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헤로대는 손님들 앞에서 체면과 경솔한 맹세에 얽매여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위선과 체면을 지키려다 결국 거대한 죄에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허물조차 회개하지 않을 때 죄는 점점 커져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 변명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0: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크신 자비를 믿으며 우리도 세례자 요한이 외친 회개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성 알폰소 마리아 대 리구오리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회사 은퇴 후 세계여행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퇴하는 해가 되자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후에 나를 위한 멋진 세계여행을 계획했지만 막상 은퇴를 할 때가 되니 그 결심을 했었을 때의 몸 상태와 열정이 아니었던 거죠. 하고 싶은 일, 나의 꿈, 내 행복. 이건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당장 세계여행을 떠날 순 없겠지만 너무 먼 미래의 나에게까지 밀어놓진 말기로 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워서 그 꿈부터 이루는 토요일이 되길 바라며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이혜린 늘 지금처럼이었고요. 2026년 8월의 첫날 토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우린 종종 너무 먼 미래의 나에게 거창한 미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분명히 건강하게 세계여행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때가 되면 세계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 뭐 체력, 에너지, 시간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장 이룰 수 있는 작은 행복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주말에도 라디오 켜신 거 칭찬해.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정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의 행여화에서 한 곡 더 얹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 드립니다. 또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 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시작할게요. IOI 워터맨, 엑소 챔백시 헤이 마마.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다시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드립니다.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1081님, 오늘은 눈 뜨자마자 여행 계획 짜야지 했어요. 오랜만에 부산 다녀올까 합니다. 숨은 맛집이나 갈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신청드려요. 와, 진짜 너무 좋으시겠다. 여름 휴가철, 이 휴가철에 휴가를 간다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주변 상황이며 모든 게 탁 맞아떨어져야지 하잖아요. 그나저나 부산이라니 만난 것들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아도 여행 가면 뭐 다 맛있죠. 여행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여행 후기랑 사진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신청곡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와 함께 이것도 드시라고 윤종신의 팥빙수까지 보내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중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921님 방학 맞은 딸이 살 빼고 싶다 그래서 요즘 에어로빅 영상 찾아보면서 따라하고 또 90년대 댄스 음악 틀어놓고 같이 막 춤추며 놀아요. 저 닮아서 얼마나 몸치인지 둘이 보면서 웃느라 살이 빠질 것 같아요. 모녀가 함께 춤추면서 살이 빠질 정도로 웃는다. 이 모습 상상하니까 제가 같이 행복해져요. 두 분 다 몸치. 그것도 너무 귀엽고요. 시간이 꽤 지나고 언젠가 문득 그 2026년에 뜨거웠던 여름 떠올렸을 때 딸이랑 같이 그때 우리 살 뺀다고 막 춤췄던 거 기억나? 이런 거 이야기 나눌 모습도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고요. 남은 방학 기간 재미있게 춤추고 많이 웃으시면서 건강하게 살 빼시라고 신청하신 곡 디바의 조이 여기에 듀스의 여름 안에서까지 얹어드립니다. 바로 일어나셔서 아침 운동 시작! It's 1998, Michael D.R.V. is coming at y'all.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도 알차게 챙겨왔거든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6926님 매년 여름이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고 계신 이모네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올해는 뭐가 바쁜지 갈 여유가 안 생기네요. 그곳에 가면 진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고 계곡에 발 담그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모한테 안부 전화 드리니까 요즘은 그것도 습하고 덥대요. 날씨가 진짜 덥긴 한가 봅니다. 맞죠. 아무래도 산골짜기는 확실히 시원하다 못해 좀 춥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여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주말에 시원한 곳 산골짜기로 캠핑을 가려고 매 주마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모님께서는 그런 곳에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강원도 산골짜기가 더워졌다 한들 이곳만큼 덥겠어요. 풀냄새 맡고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세상 걱정 근심 싹 날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는 확실히 내가 만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꼭 이모님 댁에 가셔서 자연 속에서 휴가 잘 즐기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6926님 사연에 딱 어울리게 신청해 주신 8451님 신청곡과 함께 신영원의 개똥벌레까지 보내드리려고요. 예민 산골소녀 사랑이야기 신영원 개똥벌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2037님, 창문을 열었더니 행복이 줄줄이 들어오는 듯하네요. 이 시간 행여와 들으면서 으쌰으쌰 힘을 내자. 아, 피곤해. 소양의 이전니 신청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행복이 줄줄 들어오는데 힘을 내자. 아, 피곤해. 그나저나 20...

0037님은 되게 좋은데 사시나 보다. 창문으로 행복이 줄줄 들어온다고요? 행복뷰인가요? 아, 아침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힘을 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 멋진 노래들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거든요. 제가 줄줄줄줄 보내드리는 행복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2037님이 신청하신 곡 소영의 이전 니와 함께 한곡더 얹어서 이승철의 말리꽃까지 배당해드립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 할게요. 한경일 내 삶의 반 들으면서 2부로 넘어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 하울의 앵무새였어요. 토요일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마이티 마우스 백지영, 사랑이 올까요? 2AM 잘못했어.
2: 추억을 씻는

짧게 스쳐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월요일에는 마트의 한 채소 코너에 채소들로 거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직원, 사소한 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특별함 속에는 아마 즐거움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채소를 진열하는 일을 그저 노동으로만 생각했다면 분명히 그 멋진 공작새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직원은 진열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즐기는 사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출장을 가더라도 여행처럼, 보고서를 쓰더라도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순간, 레벨업 되는 순간이라고, 또 차가 막힐 때는 여유롭게 라디오를 듣고 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토요일 어떻게 즐겨야 할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결정하셨나요? Pharrell Williams Happy, Maroon 5 Sugar, Kelly Clarkson Stronger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오프닝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오랜 세월 함께 작업을 한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힘을 빼는 삶도 괜찮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작은 일도 특별하게 하자 그랬다가 또 어느 날은 뭐 힘을 좀 빼도 괜찮다고 말하는 복디가 변덕스럽게 느껴지시진 않았을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힘을 뺀다는 거는 대충 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또 특별하게 한다는 것도 막 힘을 꽉 주고 달리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힘을 줬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인 거죠. 달리기처럼 어떤 때는 전력질주가 필요한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속도는 달라도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뭐 괜찮은 거 아닐까요? GOD 길, SG 워너비 타임레스, BMK 꽃피는 봄이 오면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오프닝에서는 환경 미화원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가 오는 날 빗물이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봉투를 거꾸로 놓는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죠. 나와는 다른 생각, 이상한 행동을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해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행동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사정,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마음이 담겨있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물론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배려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진짜 배려는 상대방을 잘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나에게 맛있는 음식에 상대방에게까지 맛있는 음식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코 너는 나 나는 너 긱스 하림 어때 다이나믹 듀오가 부른 고백까지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들의 조각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하이 손잡아줘요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봄에 교양악이 울려 퍼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힘찬 바다의 교양시가 어울리는 8월 입장입니다. 휴가 절정기를 맞아 지금 바다와 산과 계곡 등 아름다운 이 강산의 자연 속에서 8월을 맞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서지는 파도처럼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도 다 부서지고 청정한 숲속의 공기처럼 우리 마음도 상쾌해지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계곡물처럼 8월 한 달도 모두 모두 청정하기를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